대 정도 나 다른 그 단식 근로인지나 저런 상처랑 크루셉스를 자유로 공사가 진간진 바 지금도 지금 누가 다 랑크르 셉시르크 거르크 진 히지 도모즈 거르시오 데위 데른 거 나제 단 당대와 대하는 가 속은 센당 데위 저와 되잖아 그 주어 되게 된 지금 일가 섬다나 가 가르크는 데 카프리 용을 갑시시

다 통나 남탕지레 조정 고트니 고트행게 치치 똥콜라 샤멍지레 조정 고트니 고트행게 조nga 황동라 샤멍지레 조정 고트행게 니니 고트행게 주제 偏了什么的，就整个天个，什么的，个天个就不记了。

호주 다시 문제를 조정 고텐가 진이 고텐가 집든 민하 다시 문제를 조정 고텐가 진이 고텐가 집거 활롱 다시 문제 남의 브랜드들이 조정 고텐가 진이 고텐가 집니 雄花 다시 문제 남의 브랜드들이 조정 고텐가 든이 고텐가 녀허 차가 다시 문제를 조정 고텐가 씀니 고텐가 집거 现在来什么呢那么是本日的周中国天个日历国天个周几几的。

0: yam zasi dam bi long chen dang zhe jin ram ge san kan zhe guan nan jin zhe zhi lam kan na yu bi ka luo nan ba ga zhou de le ta ta nan ba qi san jin nong jin ban dan ne cong kun jiang zhong yin chen kan wo ge long chen dang cong kun xiang qin zhen de ni duo qi qi bei kan ni jin yam zhe ge zhe mo ge zhe zhi lam deng ge ta tong lin cin yin de ren lin cin de da song zhong ma ge qi qi ni nan dan zhen xie qi yin Rejungan bateran ke dansi kunjungin jina, cungun sengce langkur sebshir cahyul kongsi ke jingan zimba, jingmi dor jiyin. Da langkur sebshir cahyul kongsi ndi jina, cu cholokil gwinan zong cimdu siang ke da shirnasi kunu danayuk. Dan jina deran ke langzhin jina da langkur sebshir kukur ke jinghi ziyin da muzi kukur siyo. Yan jingmi dor jiyo demu,
1: Demo, nonzimba chou demo.
0: Demo yin, nintsena xiu nu gapsa xie.
1: Ya, kwa tinchi.
0: Re, dina, da dirang nintsena ngde, suun de langkur shibshir ke korinda ge jinghin de yang changma jing wotu xie gu da. Dina, chirang jina yang langkur shibshir cailu xie jirin yir kong da muzi ge jing gan zimba yin bi chani, langkur shibshir ke tandin jina xie ge yang jiga jilun yoni. Yang dingi tandana chou da jia qi mong chuk zina chuk lak parda kalwa na ba ga yang jik higa misa ga cha kang tga yoni na dikwara yang chi jik shi ga sashin dan ruyi ji yu jir dina tang tang buin jina chi da langkur nda shibshir maap shi ngu na kalwa na ba ga jik nyam chuk shi go sa kang tga yoni na dikwara ni chi kapta zi na
1: ya ya don zimba kwa chan chi gani dan dik lintin dala nyang gu nu ga skundun yong la ཁམ་དེ་ཞེ་དེ་ཏན་ན་དང་ཨ་ཨ་དད་ཏ་སུན་དོ་དོ་ཞེ་གུན་དེ་ཚོ་ཨུན་སང་ཚ་ལང་ཁུ་ཞེ་ཚ་བོ་གུང་སུ་ཚ་གུན་དོ་གི་གང་གན་དེན་པ་ཨ་དེ་དེ་ཏན་ན་དང་ཨ་ཆ་བོ་ཤ་ཨ་ཇུ་ཨོ་ལང་ཁུ་ཞེ་ཕྱིར་ཨ་དོ་ཅང་ཅང་མ་ཡིན་དེ་ད་ཅི་ལང་ཁུ་གུན་ཡང་གོ་རྒྱ་མན་དར་ཡོན་ན་ཏོ་མ་དེ་དེ་ཏན་ན་ནི་དེ་རང་ལང་ཁུ་ཞེ་ཕྱི 안 다나추 다 거기서 나랑 그것도 소마 있는 것도 그 다들 다 뒤는 거랑 그래 나라 어다 다우 지지 카드는 잠린데 용다 되는 것이 싶으시던 거 좋은 날에 남은나 그이들이 다 뒤는 돈내라 송들이 싶으시거든요 요는 말하는 것도 아 당연히 야라 지 모두 소마 지 셔네 대한신이 다 뜻사셔 고세지나 다 아주 랑크른데 지 아주 아주인데 그 제트 좀 뜻인데 된다리 다 니는가 다더라 로스 그 가격다들 니는 뭐는 그거단 너 지 로치카라네 다 랑크잔데 지 가와 젠지 가서 뭐 랑크스피도 제망 가서에 아 다지 감투 마테마 다더더나 야돈 장송 먹고 남아 사 마요는 뭐 다지 와도라 시간도 좀 되고 되나요 나 델 도무가니 문종주 제라시거든요 다 디거 아자 그런 거 아니야라 다 니그나 저 랑크 십시 주다 지금 한 신이 다 니가 뭐나 지십시 다 죽나 또 못이 주도 신문 대단아 뜻은 니는 맞다 주 아 다 랑크인데 다 섬그런 거다 지금 다 십시나 죽나 대단아 주 랑크도 다 주 처음 건바 맨디나 다 섬그나 주 니마 그러고 있지 뭐 그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 거기 되다 랑크인데 십시 있다나 어 다른데 단차 뭐나 예세 주다 단창이 좀 조자니 다 아마 털어실 아 대단아 다 아 대랑글린 뭔가 동무마운 있으셨지나 랑크르십시리 고티 그렇게 다지 이차라 다지 차세지라 그래서 간다 다디 보세지나 동무 랑게 다 랑크르 데십시리 그 마운이 한테 랑가 랑크르 다 랑크르 그 아 다터치 고지리 아 데니다 아니야무다 아저 랑크르 그 년송오가
0: 리야
1: 아 년송 더치 고지리 년송 더 다니는 말에 년송 더 다송나 랑크르 더 연십시리 와는 말에 더치리 아 뜸니다 치르지나 그게 랑그 묘토나 요나 아치고는 나다 다워가 말그가 조건 진이 진이 흠지 고는데 그 APP 세계 뜸무 요가
0: 리야
1: 다트 마즈게 연코치 시메 그 다즈 이게라 뜸무 머신 뜸무 마즈게 연코치 시메 그 가데 야 머신나 랑랑 그 다치 랑랑 랑 칼로비 네그라다 요리테나 어 단디 그 말그디나 소라 랑그 묘토나 오는 거 랑코트 샌다나 때티노나 차파 유문 아 다뜸도 카상 다뜸들이 아, 덤토단 마을근데다 고치 도냐 니나나다 단체 마을근데 대기단 니나나티다 레랑글랑 코라 차바라도 요크 다가테 냐토나 메니다 타마랑 코르쿠세지나다 잠부냐토나 오노 도무 코르코노나 다 랑그 사그니가 치트그니시 좀데니 도치가 나송달리 다니다 랑그 차바르도 요무 대치티타메 데니 차바르도 메나 다그즈르타 용달리 랑글랑 코타테 셰프시나 다 너그 창고는 이제 차단도 딱지래.
0: 리야.
1: 아니 말하면 아니야 문화도 다 쳐고 만족했지. 샘크리고노. 아, 단 참는데 그린된 거는 저도 그는 장고 너나다 건강디는데 되지 나다 아주 그 특은 이런 얘기요. 노 쇼튼 그자가 노. 아, 좀더다 그거 다 저거 지금 다 쇼브라세 지르라다. 인더 무장고 형 카기다 노. 좀 초송다 이제 체크 그 재미 좀노. 다 수트라다 그 재미 좀노. 아, 좀더다 아니 돌아는데 라카타라 니마흥이 세리로고 다시 아주 로즈데 데니크나 아차차도 쳤던 데리와 만칸 손자콜라 아또 니가 치르 넝코라 대근난나노 너무 잠 부요나요 얼고란도요 지금 못트주 놓고 얼마 사나요 영 얼고란도 문데요 지금 그게 다든 문다나 그거 다 그치

0: 그냥 단독관에 있는 것에 주된 그렇게 다 거기서는 여자 건조지나 주어한 거함 안정도 장고 공고나 다다 장부인다 다치티 체드군디 공고니 혼조나리 총수군디 저 드리는 말이 아니긴 어떤 안도 지 데이터 나 자와라 그렇게 네가 산을 그런 그렇게 찾던 담바기 이유는 또다 염물에 건도따라 머지 준다 다치든지나 라니 그 세르고라 된적 그 제가 다들 막지나 그런 거 이제 특히 그러다 자 거름물이 자 거름은 또 그렇게 있나 뭐나 진짜 다른 그쪽 고스타시는 듯이 제티라 지금 저 호미세고가 안 너무도 있나 뭐나 고는 단 더금 더분이 메라 다고 그좀 너는 이제 그렇게 누더디 얘가 제너리 다 돈도도 그 고자리 잡고 세운 줄 알았대 그거단 더 장고 시그냐 번 좀 고는 그림 쓴들 다 넘고 더 십시리 구리 자와서리 다들 돈 장고 남은 줄 말아 사자 건이나 대지지 샘 총세 고지 더티리 아 덤도다 아치고 랑크루 치아 전부 세고는 다 총아 전 문제나 건이나 아 랑크르 그거 이윤 니기 자 그러무도 냠부 나비식 니가 이 많이 나라 건타장 아이 여윤도 냠부 그러무 대나 다고 그거다는데 담나 그게 니가 냠부 좋고 니가 이다리 다치 아주 사나로 종노도 되게 니가 돈냠니 또 무드레 아 대한치니다 치고는 다 치고 아 단도 무장고 그 다긴 연합도 요는데 냠부 나는 거나 리통 다니랑 랑 고십실 거나요 아 랑코테트 십실이 줄라크는 공공메 거세 줄터치리 대한진다 주 시그라카나요 디브도 주노 가는 뭔가 시그라카나 디브도 주노 가나 다 호주나 다른 도가 제우는 뭔가 뭐 안 도가 카르크이나 송달이다 장크마루 로모크탄 고노네 다 장부 땅땅나 랑게 이나만은 레우크 아 사그니 그 다 호주나 지 아 랑게 엄청 요소 그 사그니 그 대가 아 단준준이 또 주요나 송달이 야라송 통구리 군들이 동구리 니그터니 냐츠이 블랑땅나 디그 다 통구테테 숑땅나 다즈다추 아 담마르노는 거초선데 요나 마구추 다 동구자꾸나 엄추 강성 셉시르크나 다 조랑코 담마카르크나 다우르 장키탕스구나라 다 그게 장크이나레스 리데 데토나요 공고원 마르타 이나마나 르고너 아 다트마르드와 영 카르크 다 다우르 걸로고 제고노 요카 아 담마르지니게 쪼브라가 라카타란 디브조이데리 다 회중나 랑쿠르 지지 공신 잠분다 잠부 아 니스통 뜨거든 근이 땅이 다 니통 녀흐 그 얀치크 다 다워크 아 너무 그 땅 종료 가요 소마 그 땅이 딱가르든 디즈위 너 잠부 짜니니 이년 맞아 주디 땅에 랑 고셉 시트 말 더 정말 랭고는 에세 주 뜻이 아리 아 덤투다 또 잠부 송당 나라 차파라 요는 에세 주데 대한진이 다 아치고 근데 그 랑쿠르 그 기콘는데 양 아 양 그 돈 밥쇼고 누가 차루마로 줘내요 그래 다 좀 못다 그저 다 누가 원부 장크 마루 다 지금 세면 나라 도모도 조고도가 내 장부라 사는 조냐는 말이요 나 장부 쳐다드나 나 장부 오거 동초거영 잠바라대영 치고는 다 초회잖아 초 년마 카타리 조고는지나 추흥나 지금 군도요 되게 추모 다가 되게 개군한테 어때야라 잡나 그 하기 오늘 저운다가 아 다들 올거 독초가 다 있으나요 아 담마크톤 지송도 만나티 그거요 다 장부요 랑근 돌로따라 좀더냐는 마시
1: 드리야
0: 아 대한진이다 땅이 다섯이야 고는데 야무나도 다더니 안아무나도 다다 샘크리콘스 고네라 아니 뭐다 모스 터지더니 안아무다 아주 딱콩네 다 아주 젊은 사람이나 지금 당 손 돌아가는 거 가람 돌아가는 사람이다 알랑 쿠텐데라요 지금 삼토 형제나 어떤 데요 그래
1: 드리야
0: 데이터나단 더 잠부노니요 최근에 한번 적고 놓으세요 지나 아 알랑 쿠른데 디너로 마쿠란 적 좀 먹나 아 덤토다 아 덤무 잠부요 지금 랑거랑 코던데 십시리고 세고디 흥나다 지금 진든터 하르터 지르드가 제기 아 지금 어느 곳에는 나니 그렇게 딱 콩나나나 지금 상도 너 덤도도 딱까지 다 준여든지나 나고나 너지가 나는 우리 지금 와 그 나니 보이게 다니 가네 데이터나 다수 송다 랑 코던데 십시리나요 그렇게 지금 아 능가 라테라 테라 나타라 다고 그랬다 송이되나 다수 그렇게 흥나는데 신우라 진든이 내리다 데이터는지나요 지금 아 랑 코던데 십시리 나카니라요 지금 아 나튼 따라서는 말 대한신이 지금 다지 코너나 라데도가 너무 장군데 지금 그라 그 공친구 인생에 대단한 연다 잠부 너나 랑콜리사라 좀 돼요 너무 돌랑 땅 메이크 세군다 야 너나 좀 돈 더 많아 진짜 산이라 지금 고명 요지요 다 다른 것도 무슨 말이야 다 돌랑 땅 좀 돈 많아 좀 때려 오늘 너무 장국 땅도 거니 말 내 이제 좀 그게 샤리
1: 저지리
0: 된다 돈스는 선바 문안도 다 너무 드시는 거 다 지금 어제 그때 그 지금 진든들 다 지금 랑콘데 십신이 다이다노가 다그시구나다 나든 체비오는 레세제나 땅이 지금 랑쿤도 그게 십실이 주 된나 그게 십실 마이 다송이 갓티초 람통도는 요구지나 아 단데근 점들 년도 지금 종도나 또 총총 아직까지만 되니 골물이 지금 아 가지고 됐지 다 골물 자리 잡아 주지 또 장우도 총총 그네래 다 돈도 재우까는 세지나

0: 다데 주티 년소 요달레 랑코시슈 다이달레 초송달레 안점득 도친 쇼톤에 가다 타나 다 년송 공사가 초 걸마간 담는 말이 먼저 주제 신청은 초 랑코르 찾된 건 십시리 좀 된 더거 된 나나 메리 다이다나 단 더거 주 년송 요통하다 다 제스크션 지 전부 요가
1: 리야
0: 저전 부인 나라다 건마간 되죠 산마 랑코르 녹녹 좀 나라 다른 그 되죠 유대시 되겠다 아주 처음하고 지금 랑코르 십시리 고디요 냠 죽사도 못 마지요 마치니다 다 처음에 참고년 쓰려면 또 이달이 좀 랑쿠스 작자나 한 정도 마음이지. 작자나 쓰고는 따지 야구스나 보피스 그거가 보피 비오트 쓰고는. 단독이 뜻나 돈나 마음이. 근데 다시 지냐면 저거 랑쿠스 그게 십시리 주 뒤나 따라 십시리 나다. 그렇게 돈은 용선은 말 때 마트 쓰리 지 로다가 지 되나 준다는 용진데. 요 돈이 따지 랑쿠스만이 노스는 거랑 아비저서 돈이 작자나 나가 남인 줘 좀. 다 그게 되게 작자나 줘 좀. 대장고 따지 치고는 다. 종글체 그래라. 옛날은 좀나.
1: 리야
0: 아 대치리 단도 장부 상마가 다지 다스망이 지금 너무 잘 처리된 알고 싶지고 말았지 제발 그렇게 좀 했다 말아 상마가 지금 고님 호름 세주 된 다자무다 땅 아는 게 이나다 랑코셔시 세운다가 다지 간든 바지 괜찮니 땅 하차고나 다 리스칼 지우노 치글리고 세제나다 아 다 동든다 장스그라 단 딘노니 다랑도 왔으니 죽어 랑그 샤시 단 지금은 건축과 다른 거 지금들이 흐리다리 자치롱도 가랑 거 지금이나 와나마나 흐리기 요새 주된 데이터나요 멘트터 자치롱도 맞고 참마가래요 저 다 도시에 총을 멘트사 건너나 마치 시미타 회전나 또 요나라 지지야라 오다시나 좋아서 주된 나랑 게 레티나 좋아서 주대신 대한 진단 거 채우고 간다 그럼 최치 장 문대나라 자쿠른 바도 찾던 담비군이 그마 그마 오는 거 최치라 된 데이터나요 십시다 데이스라 카네라 와나든 아 답하지 자치 그치 고르금 문 담음 종세 주택진 인마치니다 자치존다 저거다 랑크르십시리 이쪽어 한치니다 거쇼 따로 따로 지운다 저거다 저 랑크르 그냥 거르지 뭐가
1: 리야
0: 근데 쇼는 게 주셔야 된다 난 거쇼라 내가 연대하고 내 데이터나 맞추고 랑크르인데 다 십시리 마인비 한치니 지우는 랑크르 그냥 거르텀네 다 거정남 소소고 랑크르 지송다리 선앙아 거르고 세지나 다 시지도 다 선앙 시작고는 칸데지 잠 문다 잠 보이나 다 좀 조소가 엄청 장고 이나마나 그렇게 사근이 되니다 말아서 내가 걸고는리 다 조소당 송당은도 걸고들이 조당 안담 니도 갑질 떠나 대이면 이제 그때 넘고 총화 잠 보이나 저렇게 생각 송달이 다 조소가 엄청 나라 슬렁이 지와나래 되지 된 아 넘고 총화 잠도 조용 돈더니 슬렁게 있는 조용 조소 걸고 나와나래 되지 된 아 때마도 그때 사체 잠 보니 야라 걸던 대용나 다 저건 더니 명 좀 보나라 다 조소가 엄청 좀 보는 장고 삼아와나래 되지 된 아 대만치니다 다지 다지 집시 콜라카니 돈드가 다 지금 저지라다 요나영 다 렌슨 지나 쳤고요 나 랑니라 다 베토한데나 쳤고 되나요 랑그 십스고 사우도 고일라 헤리라 아 다른 그 셸스 주다친다 담당아 너 망아자세 지메 그 다 추트는 어떻게 미스사는데 조가
1: 어디야 단단히 롱크르 십스인데나 굴무라트 치무스테르고너 테르고너 테니타니
0: 아, 대단다. 랑크셉시 지금 내가 고르무글라카니 아, 땅 하차고 회장난 소소나나든지나 아, 다크추와나 고무종아니 그거 도마요느리. 담마도 지금 도마 치부 치부요는 말이다. 지금 아, 송달이 고무카건 되게 달린 자스이 떠난데 영 다지 영 참근이면서 그러나. 대네 다 총리 그거 나차고 너가 능그 총리 그 영 더그 라크 리코클라카 지금 되고 영 아, 근데 전부이나 다 다 회전은 잡차 회전에 섬제라든 진진은 회전은 특가 섬제라 급 진진은 어쩔 섬제자신 다 회전은 너무 되는데.
1: 아마도
0: 보면은 데리고 온다. 원청 와라 체도 지금 말해서 주대.
1: 어리. 다 뜨가 그놈의 가던데 저 랑크르 십시리 주 디츠크랑 통다 다른 요너라. 야나 찌찌르게 정말 공치기너라.
0: 나 단도 랑랑가 데 떠나다 근데 지금 랑쿠르 십시주 로타라지 되게 지원마다 랑쿠르 크마드 십시리나 보정나다 저거 그렇게 총리진 공나로서 그거를 단다 치트 근데가 저 근데가 파게 부스 근데 말아요는 되이나 저 근데 니클마 크마디다리 다 그렇게 특집 그런 지원 근데 너무 가나 담아니 너무 가나 담아니지 다 간도 다른데 뭐 저거 되게 다 너무 단순하네 당아 저때 다른 저거
1: 어디야 Ji. Ta ka langkur chi shibshir tang chi shi na gormu chi mozi na ta tanki yu ka ta tanki kari.
0: Ta langkur ka che chung tara, karga jitsil tara, tagi dali kong ram tang bai nari.
1: Oh, riya.
0: Langkur ka che chung, karga jitsil tagi tara, ta rin bach, rin kong chi nama ra, karga tagi dali, ta rin yu che chung tara se gunar.
1: Riya.
0: Tagi dali kong ta thak chi ling zhung nari, ta thak chi ling ma chung nga chung dani ya ra, ta chi...
1: ちょっとこのやりだ。最初からいいじゃん。やらんときな、単がちょうど、なんがちょうど、コンセンジなら、ジャルゴラテル、ジャルジョ。お、てれ。なんかちょうど。やら、てが、単、順々にとくじゃんごた、ちょうど、通すじゃんごた、ちょうどたまなやら、てきたり、はぎしょ。まし。はぎしょ。だしんだやら、単ぐりじょ。お、てれ。あ、なんかコンプスから、ゴムランドに、ちょうどたまんがいだ。ありや。あ、じゃもまれ。た、ちょ、たっこんじな。 ちょっとこのやりだ。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このやりだ。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ちょっとたっこんじな。 체크 쳐주고 고대 자르원이 시가 사적시원이 아 다참당 탐바이네 넘어 너도 사운 손주지나 아주 만초한 손 손나 시가 양지 답디트 요니 더니 이제나요 시가 양 치즈고나라 돈당다 이제나 하장 들고 상황이니 넘어라 진근이나 뜨거 샵식을 읽는다 손주지나요 만초한 손 손나 시가 아 다지 메트 마로와이니 넘어 디진근이나 지난 바양 거든지 되나 되는 거는 전화식이다 당디 거니 갑다이노 거든지 당지마 조영 출연 전화식이다 되는 쿠르십 싫던 드윅 진힌데 인지나 주 칼로나 방어 주의 주 거든지 갖고
0: 데모 야야야 야 데모 야야

0: 기릅시 기릉아 차브스크타니 판츠니 예칩시에슬 멈터다 제습도신 요래 아니 푸냠디지 점지 거여드사와당 머치비리 니르브진 르자르치튼 로진 요래 슈그니 점제 완페이지 습신 바 디르자컴니 점마가망라 판디브튼 버마슬 중국 당 셰브디 잠수 체미 알람튼 자급제 리르클 지금튼 초밥점 버거흐 첨보난 요래 시진핑 지난집단도네 어떻게 중국 당 바페야 개닉 서비스 임제원 폐지 동지를 참팀 통침시 진료래 제츠부 다다에 당냠 담 바춘시디 아자크니와 람제와브 즈그니 롱쿠르 응압진 코로와 고르급습 존르디 소진진 잠든 리젬틀 당 차콩 소지 비리 당 냠리라 크노바 중국 당 바페야 개닉 서와 아자크니 제 쇼용 탑지 로그딘 제와 할리앙 아르케르 목사와 지들 헤브지를 쳇둔시디 아자금니 점마가망라 나르디 판바 토든지기 다다 예급 단도네 므주압즈급이 롱오르 납지랑아 바페야 게닉서와당 중기와르짐제 왕주그니르크고 님페지쇼르디 아자금니 땅아르 자금니 점마가망라 판바 토요레 바페야 게닉서위 중고당아 예능 잠툼제 월점통 첨부시진요레 중고제거 자툼탁지거 담브르송데 아자금 요알람 리오브즈그니 롱오 르응압진 코르와 고르급습존니 슈그니 쯤제와 르짐틀 당아 땅습든 페오르 간들럭 동이 니엔드르 제습 지집 근거 종리 리청거 바페야 게닉사르위 종리 말라페 당 판진드 템들럭 롱튼 당아 리청거 단도네 중고 슈고 제 바페야 게닉사르와 슈고 당냠드 바르춘제 바당아 슈그니 요알람 리오브즈그니 롱오 르응압진 코르와 고르급습시디 비친 토이고 니르제치글람 지금 냠춤시에 버컨들럭 동바당아 중국 당아 바파야 게니사르위 쇼용 탑지 조빔제 와맘테데 베이징도 버컨들럭 동들요레 말라피급 단도네 바파야 게니사르위 서중거 중기 바파야 게니사르위 화암주르 제총 페이지 라시지 가친 우저가 버 참티 너주르 셰진이요레 바파야 게니사르위 맘테데 디너롱 우르 중국 지거자 돈스 접송샤제 당아 중국 수도냠데 차콩 소치 아니프냠데 익당습도 당르데 슈그니제 탑지냠데제 르그르딘데 와맘타데 페이징도 이르 건들럭 동이예네
1: 땅게 초친 조브제 바 초비창라 롬탄의 시진핑 소형임비 땅 중앙기 멍멍지업데 땅 송송샤제디 나르리 원슬도 비에니우 땅지그니 땅땅아 야크제 샤식 페이지제 제용남게디 중화 머리가 짐틀강 페이징조비 투첸니 대통 정권 직침셰벌 쇼용미스근대동위 탑지당 고지가친덕들시니 랑제제 초튼당 대통 샤직라 로르치랑신제 본지르송아당 로르치랑신제 짐지토벌 쳇툼시디 머리가 자들케 접지담비 핀다는 원지르샤칠 대통가 망제당 근지 돈능 전부셰비 여정 고르시기 대통 정권 직침시비 로르치랑신제 짐지 센터고 이효알 만지 초튼 리콩 사야직 당 시와 지글근당 만지 초튼 리즈머나 시와 지당 사야지 종철 당 종습의 차요 바당 야치 급절이 갈비야 도망 가르마 중인난 특니비 만지 샵시 사츠스 헤브터 만지 샵샤 당 소진제 만지 당 만지 나르가 원국 존진 만지 간송지 말럭 첨부 질라 잠능 당 제춘 치치비 멍멍지 대통 간송 잡아지기 효알 니스통 녀가로라 랑제제 머리 찬유마 원흐치칠 루 돈게 정총아 닝알라 대바당 데탕가 므츠르 조디 용부번 정토당 멤버 동실리가 비 야급 젬던제다 체이홀 멤버 제촌 첨부당 종치르당 동습제 와칠 아르간군 젠던 제르츠르 젬죽선 주와스고 안용정 치비 야급 제니 츠라 동다니 멤멍 제브디 탕네 제초수제 시진핑기 뜨그데 트르틀라 나일르 조시인 제름 멍초티 만치 가네 세칠 제초수지 뜨그실 신지가 샤브지 제치 토성제도 고이홀 Dengashkab Jojibi Zhongwa Cengzum Jetsu Tengwa Ngawara Thomar Choftin Stovdin Jakim Zikchim Shaji Dombani Nishtung Jajig Lur Jelyung Choftin Deng Vdeetang Tsukchina Shtangde Jerim Sunildin Zimba Deng Jejir Sashtula Gilkhinsin Zimba Nguangu Zorin Zimba Wolig Zorig Deng Vshilig Zorig Nikir Tungchim Shini Vdeetang Di Sirchi Yung Jinnangdan Jibir Sheba Deng Mamangji Nyamchin Nyamchul Shijibi Dierub Sarbi Choftin Lidun Vshishu Shtankil Sheba Deng Dini Vdeetanga Zhongki Tavji Lakhtar Shibadi Ryakubji Tavji Garchinda Rampur Shibibwarda Vshabi Kapshuk Zawu Shigtanyobani Ngibarda Mamang Shdebrin Zamba Yinchung Thomil Shigibadi Shil Ryakub Chostin Vdeetang Pheji Shimjig Shdini Chichushin Zhuhung Mingib Shigir Chichushuja Xi Jinping Chostin Shdobdin Ryakub Gorki Namshil Garchin Arabdang Rambi Lorji Jadirin Manjabi Nangdi Mamang Mangchukji Vdeetanga Rik

야, 다들 신참제 형님이 나 청무시 죽어서 최초 정말 대모이나. 저시 담비 혼도로 문득은 저크등 저거 다 등이 다양 소송만 아초 탐웅아근 노게 히르게 제라 청청 어때 손은 워클라 롱튼지 체대칠 나 청시 좀 남라 거득시비 나 청시비 가슬 타등 린스능니 한튼 좀송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 서인

야, 저거 좀 청소. 대나, 대롱 내자. 다윈님 모래라. 스카프트 헌데 인지나 저거 좀 청소가 영. 로프트조이 종다당냠드 로프시그 공성라로 준비해 긁는지리. 제초 정말 기술 따라 자 다윈님은 나 총시비 가슬 인친드 타통색님 모래. 대나 저거 좀 청소영 대롱 그 로프시그 공성라로 비 쇼르드. 나 총시비 가슬 인친드그 타통 거스글마시기다당이 아치당냠드 로프시그 공성으로 버가스시. 린슨 타통근가 가브릉증 특거든 찌그득슨 일거슨든 안가등 특거든 찌그득슨 일거슨든 드기노 두보총총 청마그 일라사우이리 송요라 대릉그 자 다윈닝그 나 총스비가 칠 타통 린슨다그능아 아직 두보총총처럼 저기 등질그 참바등 티바 가르치그 참바 르비 가르콩그 참바지 참바 정어슴고 르시유대 대릉그 저기 등질그 참바 정문다그능아 총으로클롱층그 런스그능니 영체대 두보총총처그 보세그 공승그 르치그 칠다고 르시유노그 실은 해모인지나 유수어 저거랑 총클 천도 송그 도적총총 거즈가 냠네이노그 피부 흑색이 흩어지다 비 랭 헤모시고 거즈기시 열래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냠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저리가 린신의 연비에 지흑지시 가지 누르지니 비에 쫄히시
2: 세하 뇽즘댐 자흑지도 차당스탄
1: 세에 사출로즈나 코바비 세일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누르 롱슈트는 종종 사마 지흑시 마흐동
3: 조안슈문의 즈기리긴
2: 처지는 모사인

0: Риди лосолосо гин кона гилгин гүшүл ишан жок таңра таны илгилим жонту шетин ласу кайын тана ян гилгин тавлым кантыгыз кунина сапырт гилгин та кона сонгун деп жин гүшүл ишан дан азгын жогнара кирге гилгин зон сонжинара динге талаты гез шимжи йеранын га та хын жок жина ган кырзгын жап таби битана гелим ни сигара чан памба мени ндамо гилеш азу жага ма жагар мексе гоно деп жин та лешан динге талар згез чи самлу тан жол тарын жинара жаг яна гилгин ранын гин тенер згез инде сам tangi dali lisha kutu ye chun tu zuha chan ka kachin pori samka ti han chini da gil ngak chu ta sopchin loma di zonji na yang lopta chong rang tang zige zige munda sa zon rang rang ka samlu tang xini rang rang gira yang di shuka zige zige mba bayi tabni namo ka kap tog na tsul ne toni da wka di chan ka sopchin loma da ga gil ngak sopchin de zhugan tag chigi ina da rang rang ka sopchun ka jamdi indan tor tong tab kan da zongi tani gil ngak kap dari ina
1: онтан атын дөрөнгө та чиппузгара самура мөнхөр кого татамасана яна
0: яри
1: мен самуу читтанги дат кирамачи ун самуу чимбуто маттыз марасаны сана чисын толугара жерде та чисын го топчунас кума ани жентер атта ден хама чи чи гиргин сул хотсузга нянуз кета чи чо хотчик на марзы натын тен
0: яри
1: ки кута чи фото сепи корум го тони та чузуна гиргин го фото сепи корум го тотона кырка нум хичита чузун голуна кырка симжик чинуга симжик шет маңарда Sotik nanti jikra jikra dhanu kuta chichi sotik nantu nung atu senara kogu fecha chito nara shigiri.
0: Dar.
1: Ina girgin gichi shia shiozg nata kirka chigi shimjik arglim zingonu chichi arglim tata kata kuti. Chichi arglim tata kurata arglim tata chichi maungwa tannu gu dondagta tainira. Tainu chingin gichi kirka huayra shagani jinta maka chaga di kirka stawa kirka ghzongdik tata kisi kono. Kuk ghzongdikin da loo kharja chag sona chichi jaka loo meishi. ཁོ་རང་གི་ཐད་ཏང་རང་གི་ཐོག་ཅི་དེ་དེ་ཅི་ཚོགས་ཐོག་གི་དོན་དག་ཐག་ཅ་ཐ་སོན་ན་ད་ཅི་ཅ་ཁ་ལོང་ཏོན་ཉེས་ཁོ་ན་ད་ཡིན་ཇོ་ཚུགས་ན་ད་ཤེ་ཐུབ་རང་ཅ་ཁོ་གི་ཡ་རི་ཏེ་གོ་ཏོ་ལེ་བོ་མ་སོན་སོན་ཅན་ན་རེ་ཅི་གི་བོ་མ་ཁོ་ལོ་གི་གལ་མ་གི་ཉི་ཡོ་ན་ཅི་ཏ་ཁོ་ལོ་གི་གལ་མ་མོ་ཁེ་ཆ་ཏ་ཏི་ཏིང་རང་ཅ་ལ་ 다타 소중시티 고름 그 돈이 그쪽 정도게 듣고 니니 그쪽 마음 쳐서 소화가 나왔으나요 소위 기름 그 정도게 듣고 땅에다 도모게 통통게 던질 거야
0: 리리리 리리 거든 세기긴 거니 길긴 그쪽 소친 소만 안 받은 존진아래요 길긴 그 소친데 치기냐 건나 디는 그치 아 안날란 진고 사 근인난다 소소니 되니 길긴 그 갑다리 기억 디한신이 길긴한테 지도는 그쵸 다니엘라리 소친 소만디 전나 희샤 소중의 쪽 안치니 삼도 소중의 쪽 데티나라시 그 가치니 뜻을 거 딘다나 자랑 존진아 가찬디 다치나 루간다리요 근데 종이 되니 갑다리나
1: 哎呀，这等于你那个三五的，到福建他妈个，西夏不说些道理，三五说说些功夫，功夫都他妈的，西夏那他就三五的用处，他西夏是可以的。哪里？我等多个，就三五刚刚有名的他，西夏马上啊，他等他就三五的他突然间用三五，就三五个吃进去，用空他西夏些功夫他个他成功的。
0: 嗯嗯。
1: 这他妈他三五说说的都困难，他去那西夏里头那什么？哪里？
0: 다다
1: 람부 손주 까무리야 되는 친구 딱 시사가 넘다 나치 솔친 바가 손나다 소 그렇게 제리 시사한 돈도 기준 왔다 같이
0: 리
1: 소타 제목으로 라랑 라랑 삼무 그 제리리 듣고는 제리 돈스 그 시사던 다 교는 거 따지고 같이 되는 또 후인 죽지나 아주 다 다르 그 어째 스케터 손주가 손은 되지나 그렇게 손주 그 제리 또 거다 같이 좀 뭐 로지 레크만 손주나 그렇게 로지도 그렇게 제리는 거다 같이 거리라
0: 리
1: 되게 손아빠 어디 다 제리 시사 시사가는 나 남아 나서 저쪽은 소화기 시사 다 바스터세 도모터라요 그 제리 시사 돈돈 보터라요 그 무슨 소리냐 산이리바가 싶어 시사 삽정을라 도모라요 그 무
0: 야리
1: 되는 다 맞고 돈좀 더 맞고 돈을 더 쓰고 그러는 다 시사 나츠 히고 근데 삼부 우리가 요파지 치고나 시사 나츠 치고 이제 치고나 다 그 팀 나츠 올 주도 다 같이
0: 터터
1: 그렇다 다 뭐가 올 주도 다 파진 되게 되게 아주 도치나 가지고 나타도 그때 또 회사한테 주듯이 가지고 가고 뭐
0: 아리
1: 회사한테 주듯이 가르친 거 회사한테 주듯이 자체 적진 양성화 적진 되게 되게 있지 않다 회사 남아 나 주제 뒤도 나타 놓니 다 상주도 용견도 다 그런 거 내가 아주 정말 메토 거 정수링 그리다 메토 치클라 같은 거 사서 내서 주고 메토 나디알라 같은 거 다시 특파치링 거가
0: 아리
1: 특당이 진트르드네 회사 나초가 뒤도 나타 상주 특파치다 놓니 용급드네야
0: 아리
1: 어떤 근데 좀 희망한 게 뒤에서 나타 어디 다른 좀 도마든 소나 그렇게 사운드도 소스팅은 지드게 메카 사운드도 뭔가 희기다 그게 지나 시고지들 뭐
0: 나리야
1: 어 되는 친구도 지금 도마치 회차 남아 이제 희사 남아 좀 더 그라 실리기 희산 지 정식은 되는 그거 희사 소주란 나타 어 뒤에서니까 실리기 희사도 뭐 그렇게 나타 그 사운드도 이제 독성이야
0: 더더더
1: 그래 다 사운드도 그 동어만 이제 들었어 사운드도 그 상루가 있는 또 수호 잔탄을 안 당직 맞지 그리다.
0: 그렇다.
1: 응. 잔나 먼저 토크리 저 상루가 그 잔나 먼저 특히 저쪽 특히 말 그렇게 그런 건 저쪽 다 상루 메크지.
0: 네, 리딩 오마스.
1: 뭐야, 딱 도마 세서는 잔톤 리.
0: 네, 리딩 오마스.
1: 잔톤 때 거는 구든다. 시샤가 먹는 거.
0: 응.
1: 어, 딱 이거는 대학에 또 뭐 그래. 딱 뭐 그 처음에 시작 거든.
0: 그래서 과정 시기에 거기 거기 그 다 상루 소스촌은 다 상루가 요거리 쳐거나 그렇게 차든 땅이나 그렇게 체리그 희샹도 손주고 있고 회로만 아이 있고 회자다죠 나 하정 그 같이 버리든 너 나게 된 거 땡이 타나 갑다야 개요 디한치니 다 그런 거 지금 털다 거기 그런 거 주 저런 거 소치 셋업 공에 내 갑다 뭔가 있는더니 소신 호마즈간 손지나 그렇게 아 영디 상루 소스촌에 있고 회자다 죽란다 중에 되네 그런 갑다가 뭔가리다 되나 참다니 영 주 참덕긍이 되니 또 아린전한도 그다 주 참덕 망아든 손진나 샤인데 소친나 송노고 지그니다 당한 그 지금 소음정을 알 소총을 만도 저 참덕께라 그 지금 저설권을 갑다로 소 이고 산는 망아즈가 역이요 저리다 그게 라는 게 샤인데 소친나 송노고 지그니다 샤이 그 소른다 초하고 망이 가니다 참덕 된간 그정하라 맨 다워 너무 그 능기요 그디나 제랑 손진난 데이터 치석이요 그 참덕 남바서 샌도노 그 가차 간다리요 나중에 되는
1: ギンカダリナ。おやおや。んでたんでけてそのたんとたとんとがナンバーが本がなくなるもん。やり。たともせそのんでにでまたんとかかたてんさんのガジャラかなかちゃでよかんじょうごんでたんにてさらとなたちる。たたなんかのじょうかずぐれ。やり。そのせんでるでんてせこもかたてんさんのガジャラかなかちゃじょうが。あ、たちゅうのほつのすにちてきだなほつのに。あ、ちょはまにがわんじゅるげんのでな。
0: ちょはまにかんじゅうしぐり。ありちょはまにちょはんじゅうしぬぐらんわちとすねたちょらんずどんぎよなるてきや。ありちょどっちなそにまつちょとねむらんばちちぐどんどんならちょはまぎちょだんぞじあぞじなそんずにだだちょてはまにしゅしゃごくり。ありてきるもん。ありちょはまにがんごわいなすこぎややん。ありほんぶいなやてにかちょだんずどんじょなる。
1: ありでこうでが本部本日ちょっとない本差がなんかできんちゃうくりなりちはまにきかれんごなきやありちょはまにがもうとパラエナタとりあえずそのまでなんかんげれはそくてきやなりてめてとかかちゃんとそそれよくらのなびんばれよきやありあちょもちんばずがとにとってともこてたのどんげなってもたまとくにゆくかけてもとばらきとた たまとばずけちょろたちもたしてにそのはくこりたのそちさんじゅぎ。でんがんおまし。とんごまいやちょてあちゅうせいとんかかちゃさなくせるみにながるぐぬでたとんごまがとりにじんたらんがなちょすてんご。なりえも。さきちょとぎごげちちょらんずさごたちょろんとぬめきや。でんが。てこだまらはまずぐれた。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Ari.
1: Tā tārnā āchī chī bōm rāmbā jī tōngā kāchī māwā chī chī tērā chū mārā mūgā nā zhērām sōl chōng nō nā bōm rāmbā kā kāmī jirī.
0: Dīngā.
1: Dīngā chīngā tāndur lēshī gā nā chukurā chūrkā tā chā sūs gā nā jīr tōngā jīr tōg tā shōng tōngā tā kō bōm mārī tā.
0: Dīngā ngō mār.
1: Tā ngā ngā tā sāng gā yō
0: kō
1: tī kū tā Tung nung maa kishaa sunan tu, tati sisung pishung nung gaa iwaa kishaa di miriya.
0: Nari.
1: Pani tung nung dhokka yota
0: haa. Nari, ri, ri. Ri, ri girgin kwaadhin chi tiyang lintzen nani girgin gugchu, taa lopchil girgin gil lopchil shetab, lopchil girgin gil lopchil shetab naga kagsamba, di langzhi yi daitang girgin gu, di dartaa gwaartaa girgin nung nyamnyung gung ital, yang naa shetab gung ital, da zuni kabdazga mangpori yi, di ngay tandani, rangin chonjinaar chig jawa chari, di darong jawa gung ita naga nala kime sandamora, yo na tangjir di tanga girgin gin jigda, taa di rang lintzen di zinaran jaga, yang naa kabdaan di chig kasab, dāng yāng nā gīrgīng gī shēn dōpa nā mōzgā kāpdāzgā nyōng nyōng zgī tā dāng gī līn cīn dāng jīgab dā jī nā
1: yā yā tā dā nā ngā mā rā chōng mē kārē tā kā kā sō rā jīgā mar gūgā kō nā nī gā kā jīgā yō nū thamā rāng gā jīgā nyōng āzgā dē kā yī tā jīgā nā ngā chēmbō rā yō nā mā rā dī nā たんにに手にかたがさじしなのもさずぐるなたしに、とまるげてんずがなたるんくめどぎごく。なり。うん、そぶと、そちんでげてんがさなた。めちゃろじゅんとたかちんどく。なり。とがたんくたちりててんじりでりた。え、しんじがまぎちゅてんかちん。なり。うん。ちしんじとまいちゅちりててんでどのしんじいたなたつしぐな。ちてどんどとはこぐも。なり。
0: ki tonda ta hamla ko sona ta ki foma ki kori ta ki sau ta koi jamu yamu i te ki sa tu ki ta ta tonda ma sa sona ki ngar ng ka chin den tok ta ta gi ng ng ng tonda ta ni tonda sa sona sam lu ra ki ki go ki na ri ki so pla chwa i tonda ka tonda ki chi ga ri ni ri den ka ki chi ga chu ta ya i se ko la na ri
1: 아 너무 그렇죠. 소트리 또는 자에 내려. 레트르 데스는 그게 지금 산물 맛. 응. 원어 섞은 거 맞아. 네리. 이게 그것도 소트리 세피치 건데다. 산물이라 섞은 거 먼저다. 같이 그러나 산물이랑 섞은 거 담지고요. 저기 그거나다. 길긴지 회도 뭔가 이 마이 그 놈한테 이게 좀 맞다. 네리. 저 시기 또는 또 산물 섞은 거 고토나다. 도무비 체리 소에다지 소마 탐선을 혹시 이나다. 다 동선 거 맞다. 뭐
0: ニクノナウのとことかたとちらちょとくらかたちてぎほてんたんずにこりたたほまてらつけてもくはらたまちなりしかんけてんとこてのてんけたつけてのとちしょるけちてちりてしんじぎまぎとなたまんじなそんそんくそはしんじぐぞちそのとそんとかかんとてのそんそんごとのとんけなたきかのたとてもちなみそのまてなちとつけてにくでんがきとつのとなそんまがそんとのてまとなちのまらしゃちにくなり
1: ティクグタディグントゴノドタカチンシチュタディグトギヨントナタタニタシコナママシャコノグトントタタンチコタタクチュクノマルエメタオレシタディグドセタグメンズギオノマレタラタアリングソプルトラクチャタネジングチェディギトンシトニソマチョカタリデリクチャタジュタタカチンジニナリ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남긴 원체도 손진한가 출연 선들라 잡초도 특크레인데 티나 티랑 손진아요 이런 거 샤와랜데 그 재생 거 전에 출연 선디 잔데 당른 이행에서 타동 걸 끌음 대패비 야친양 그 남바조 갑다리 그냥 탑바니 과진 최신이인
1: 야야
0: 야 티나니 그 데모 길긴 야
1: 야 데모
0: 야 데모 자히델라
2: Keep going, Nah, Sung, that's a killer.
0: Tablam yuqayoni ndamu girgin ambazu kabdari yekujgina pantsna lobjungzga yuqari yok samne indi jeng da so so zo yang chu girgin girkan de tumrshi koni g lotugna andi loma tang yana girgin ambazun chonjina yang dalang jeng da tawla shi g dokri na yang rang nga pambang ichin de yochere sang Ritina dayang titugang gudang gilensin da ga tsamba dong ul hosung kwe yi xialang ga tsamba nari shi ga tsamela shunik chu loring rambi dangka ga tsamba nina ashik yoyi

0: 시샤영 초구 체사
1: 오로르그 자츠는 옴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그먼든지 르치 토사
2: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저거 다 같이 니뚱 괜찮을 때구나 너무 똥이야는 거 뭐
1: 네리
0: 다기 조진다나 똥 찍다 진짜 당하지 맞으면 더 믿게 내가 찾으러 단디니 자치 유년 그냥 봐서 시비 주노 저 땅거 너무 똥이래 완전 저래나 다 진토 엄마 탕캉라 진토 엄마 시슈 건가

0: 가르선 대란이나 다 치친 니 썸바그 샤완드 탐제이나 죽고 니 썸바그나 아르니크 뇽와 아 양난데 도능이 있는데 탐지 보이나 지금 지금 그 쳤더니 회차지나 죽고 다 지금 바튼이 죽고 너무 그 수가 있나 몇 바씩 깨고 그모
1: 네 나 치치 삼든 예진든 드피나 자히 몬든스니 아리 자상 TV 상클란지 데나 대랑 총나 장로 년층컨 워케 농튼지 강종 샤랑 렌친지이나 근나 손노 근데르 렌친 토단 시능이 나다 간나케이나 단디 섬바가 돌다 토니 오치 르닌 진총 바슴 라퍼테이나 아다 오종가 아르니 단지킹 아다니 나보다라 안더게이나 다 아르니 남은 도군데 난 진총 바슴 딩이 트니 콘라시 노고 지금 용화이나 숙고 너무 권이나 가다 가마만 즈이너 대랑 영 뒤투치 근거 나 크니 바이나 참더니 참조고 그 아자치년 칸남비 나린 신디 군지 와스마 셔팅 연노나 양탁반에 특지 치스니 대나 타 지마글린 스나 같이 마트 카다이 아 렌센데 살자자 히그 채남라 솜디 땅 돈네니 렌센디 솜디 양크와 살자자 히 땅자 히 돈드비 타클와 시루이 지춥 타클와 응덕 차랑당 소놈 렌칭이 타 지메린 스나 같이 렌센데 그 섬바 고르시지 쳇치 디트냠버 갑스시 야 다다히데르
2: 다네 비진지 디스르 종하인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4: 냠크남바 첸남바디 모이나 데랑데 제르시케 다자비 치주제당 아자르시케 다가비 치앙아 ورسیچ دگوی چیب ژینلا زلخ باژیل شونی تھندی جیلچی سانجلین سانلا سمبر گابسش ترکی سنزن وجیخ سارنجر چوجی چی چیکسمنی سچو پدی ترکی سنزن ایر دونچی نینتر سوتارب چی جیلجی دم اوغبشی گلونچن محمود بنسا لیمنلا کبرتانشتی سوتارب لا تاچیت جابچور شگی چفتن سچونلی شگیر ایر دونچی یمنچ خوسی چغچی بی سوتبر Sotarvlan Jabgul Shibir Gotham Jabutan Vermasal Jabgutili Shombi Kermi Nitsala Yakubi Sultan Ere Twenty Tanton Turkey Mutta Sotarvdan Yamtanio Badang Mungin Jansu Cheta Setabur Yelchi Yoser Sotarv Sushi Pier Yakumbi Yamjala Mahunga Sajotarna Yemen Jahosi Jachipi Chi Jenina Khalid Jebi Jilchi Namjatan Jabgul Shi Sotarv Jamanshul Quandila Sechuji Shiger Jabgutili Majigni Jenam the Huradan ᱢᱮ ᱥᱢᱡᱟᱛᱟᱝ ᱟᱨᱜᱞᱟ ᱢᱤ ᱯᱷᱚᱭᱚᱥᱮᱨ ᱥᱚᱫᱟ ᱟᱨᱵᱫᱟᱝ ᱛᱟᱨᱠᱤ ᱯᱟᱠᱤᱥᱛᱟᱱ ᱪᱤᱪᱤ ᱟᱵᱫᱟ ᱡᱮᱵᱨ ᱢᱮᱞᱪᱟ ᱛᱷᱟᱢᱚᱝ ᱜᱚᱥᱩᱝ ᱴᱤᱱ ᱛᱷᱟᱝᱠᱚᱞ ᱴᱤᱢᱛᱷᱟᱱ ᱫᱤᱭᱟᱨ ᱡᱟᱠᱚᱵ ᱥᱢᱡᱮ ᱠᱟᱝᱡᱩᱝ ᱞᱟ ᱛᱟᱜᱪᱤᱱ ᱡᱟᱵᱜᱩ ᱛᱮᱢᱱᱤ ᱟᱡᱟᱠᱚᱵ ᱥᱢᱵᱩᱨ ᱦᱩᱱᱡᱤᱜ ᱛᱮ ᱵᱟᱥᱛᱟ ᱵᱤᱱ ᱫᱟᱦᱤᱱ ᱡᱟᱱᱡᱮ ᱛᱷᱟᱜᱪᱮ ᱤᱠᱚᱞ ᱟᱫᱟ ᱡᱟᱵᱤ ᱪᱤᱭᱟᱝ ᱟᱱᱤᱱ ᱟᱡᱟᱠᱚᱵ ᱥᱢᱪᱤ ᱞᱤᱭᱟ ᱛᱮᱢᱤ ᱢᱮᱞᱪᱟ ᱜᱚᱥᱩᱝ ᱱᱟᱢᱡᱮ ᱪᱮ ᱛᱷᱟᱯᱪᱤ ᱪᱷᱟᱯᱥᱞ ᱛᱟᱝ ᱜᱚᱥᱩᱝ ᱟᱭᱚᱱ ᱦᱟᱝᱠᱷᱟᱝ ᱜᱟ ᱡᱮᱱᱤᱨ ᱡᱮ ᱪᱷᱚᱫᱤ ᱫᱮ ᱥᱚᱫᱟ ᱟᱨᱵ ᱪᱤᱱ ᱫᱮᱱ ᱛᱟᱞᱜ ᱵᱤᱭᱟ ᱫᱮᱱᱡᱤᱜ ᱟᱱᱤᱣ ᱪᱮᱱ ᱡᱟᱨᱛᱚᱜ ᱛᱟᱝ ᱡᱤᱜᱱᱤᱱ ᱞᱟ ᱛᱮᱫᱨ ᱥᱤᱵᱨ ᱢᱟᱥᱞ ᱧᱮᱨᱢᱚᱨ ᱥᱚᱫᱟ ᱟᱨᱵ ᱫᱮ ᱢᱟᱜᱛᱩᱱ ᱥᱴᱚᱵᱷᱤ ᱠᱚᱴᱤᱜ ᱥᱮᱵᱨ ᱛᱟᱵᱟ ᱥᱩᱝ Yesere Jashantil Boyi Chi Jisim Yen Sajo Bedi Yesere Shoji, Gulumbi Warki, Ranghan Yu Tsung Ji Chul Tarsu Shijin Badang Shacho Dili, Jakuni Jendelwa Tarsu Shibitani, Jimji Gachina Lang Yoba Tong Yoser Gulumbi Sinzana Dia S. Puliyai, Dajibi Dalida Jebur Damja Jerti Lincoln Kerji, Gulumbi Adang Yesere Warjan Delwa Jibson the Song Yesere Jashantil Lunchin Sari Jibshagir Yesere Ji Din Tung of Dangu Nijanang, Shoni Jendelwa Lagir Shioser Nishtung Nirsumdi da Jabur Palestine dang a Yisraja Gortung Sarbi Tisu Shumi Tanla. Gulumbia dang a Yisrala Jakumijan Jelva, Nirmur Jedi the Sung. Gulumbia Gabdi Sinsana, Petri Louis, Tang Mampura, Yisraji Jasha Sakuji, Magdon and Gachula Gotham dang. America sends in Tilum Puyi, Chi Jisumian, Jatu the Zomi Bedi, Yemen Jehosi Jerchi B, America Dishikin, Demki Honla, Samjin the Dunam Arangun Jintur Dumber Jones of She. Tilum Puyi Jager, Hosi Jerchi B, Tahir Jib Shachula Deni, Soda Arabla Champ of Dumber Muscle, Samjin the American Demki Honla, a Dunam Arangun Jintur Dun Yoser. Nyanti and Hadura, Tilum Pu Putan Garbutan Jenny, Alas Jangadir Masungung, Hemshil of Jager. Ki Soda Arab Jib Jil Dam. Wabji Adonchin, Mohemutala Kabertan Yoserian. So Darbji, Hosi Jerchi, but a champ of Tombin Gachunang. Shigman, Saurushi Mel, Kitarong Shager. Jang Mungurber, Yelinga Natun Tani, Chodun Pejin Serre.

레바논의 전주 당기 치 직승년 도칸그 아로크튜르 차르제 차브정시바당 예설의 전잡구도 흐르친 대비 참성라 치 토바 메구르 처직 등 동업자의 가슴 돈초시디 강화 나와당 침친유비 태고제를 첼 레바논의 전주 당기 냠시의 용접 강기 세족배디 전주 당 럭터 용한큰거 주시 다무시이 년들의 레바논제 절사 베르티 론드브 사크드 베비 사린지르 족분 송디상 단돈 차르제디 도칸다 도르식 대비 참성당 도칸디에 예스레지 잔송시비 사클람 양나 닌덥스니 비응기 킴나 로토메비 돌멍덕람 요세레 세종리시게레 베르트기당 디 톤덥 사클데 차신나 참비 킴성다 치토나 메구르 처치기당 스통업제 야록줄 토스바당 디능 메구르 스통우질 킴치 뉴디 태고와당 메구르 스통지 강와라비 태고초 사클레 옌비 차신당 참비 킴성나 메구르 처치기당 스통니 야록줄 토스바당 디능 메구르 스통우질 김치 뉴디 탈고아당 메구르 스통업지 강와라비 탈고초 아록줄 망을디 루치가능 디측터 탕업질라 데르진세레 다무셔 이에 쇼 소시 탄저라 흐늠시디 냠데 열침시바당 아노트지제 자른즈가 나투나 특초셰기 빈보컬당 다무셔 이단돈 아록줄디 차브세지 랑쇼당 체릭 림티긍기 차브르 요슬세레 파키스탄의 막심 사른지 주지 치 직승년의 사주배대 파키스탄의 까먹기 년들아 파타흐 니바시비 펜츠라랑비야 잔디 니르츠첸게 파른다 판통시디 르근접숑요세레 사주리시게레 촌치 말르그데라 훈툰체 람툰나 디치당 콴들라 알로그들라 디치에 디조시요 바당 타몽마인비 퍼초 람트당 틀치브제니라데니 참프프통시에 멍벤케 안내라 포테브르마슬 아다비 파른디 응고송 말르그 돌탑세레 펜슬라랑 비브제니리 팔레스타인제 까먹게 탐치기 잡콩 제철 등요라 아장랑가 멍벤나 참포동비 니바 토른덕 등요세레 샹청 산지기 종이 채무 리트이 치 직승님 세계라 샹청 산지기 멀터데 촌능 사크제 된지가 네울라 도능 사무세지 마슬 김크루지니 슬히당 고송 남바 르그지셰진 세레 루티예 년들 자토데 조미베디 키 버가르이 종리 라틱프당 냠데 촌능가 즈즈응 잡고 돈친 탄니 카브르 디모시 상청 산즈기 쳔메데 촌능 사크제 남튼 종비 와르게 냠리 제습데 동제 이현 멍거르 상청 산즈기 치 카르숙 사크제 고드글라 흐누시 바당 멀테데 딘지가 네울라 찬질셰지 마슬 김쿠테르 슬히당 고송 남바 르그지셰진 세레 Nyinguan Bergari yi nyindab jie chunnig chukung se chungtun zhizung la mamel namjin jabgu tebi donkin jimung dab shungbi Bergari ya yi shengcheng zanzig dang yorulang namjie jie jabchur tobir cholshiv shi di Deyulan jabgu donkin la shtoshiv shi barmasil Deyul chukung dang warnang shtatug la hinun shi

0: 그리고
1: 과든치
0: 너기서 초치끄니
1: 과든치
0: 원래 다 졸라 칼리 지금 내가 그 가이가 까자시 날라지 도무지 말이
1: 네
0: 테나라 친양 거네요
1: 아디 내가 나 추기 샤와리 티칭가 나치 나윈다라 링가 샤완데 지게지 칼리즈가 삼미
0: 원래 원래 야야 테나 과든치가 린세 지금은 응 알마가 칸치도마가
1: 응
0: 안데 아니나지나 지지가나마즈노 테치통고지르게
1: 야티나 통아지마글렌 챤나가라마 캄치르도마게 냥지나 지지케나요서르고누가 몽네테 추어리와신테고지라
0: 어디 토닝가 아이글라 주셔고
1: 응응
0: 쇼즈나 응기셔 카미닝
1: 응
0: 데 알마 에모도마즈니나
1: 아디
0: 디그 다시 쇼즈네레
1: 아디 타키 후세네테무게 몽네즈요타리
0: Mangalaya, ceri kemari.
1: Ada ada, Mangalaya ni
0: ada. Ya, nanti ni aje tonga-tonga lah tu. Tapi mana ngah, jangan kerja mego.
1: Ya, di nampun tete ngah tu lencen tu nyamper gas sese di nampun aje mak lencen ngah yang cek gemura cini kerja jente. Mangalanya ni ngah kau tu kau tuin.
0: Ya ya, nak kau cinci.
1: Cuma kerja di nampun kau demo.
0: Ya demo.
1: Ya. Ya chukpu namba di na kung ni yung chukpu mga zga lama latar chika rithombu kanchi kharjian chan seur gunu ga manglanda panchana mundanga lakchikar ga yuka. Di na lakchikar sa di taka yung tahta dada chachigan ramna nga chu lian chende sanshi nanga yopi mundanshi. Di na shuni nga chi nyam chika lama latar chika lakil nye munde ronyong zga gil.

야 두부 남바 다스타 체적게 니놈 던전선 반데 와능 천지 번역에 타통낸 챙긴 남바지 멘트 등아 좋아능 천지 번역에 낸 챙디 글레 등 글랭 아리리 아양타 아리리라 로뇽 세퍼 르가스시 디나 참드닝 아치 냠치게 러왕 거르게 르 데릉 멜렌 남리 렌 세르구누가 멍렌데 센시능 주길

아저소야 나 뒤로 뒤야 아저소

0: 야 조금 남바티나 참더니 같이 냠식게 더비게 나튼 캐시니가 세르고누게 아동래니 문데 센신낭 주일
1: 아주 잘 노는 이 고개 고송가 나다야 나니 반디 셋째 보냐 연디

0: 나라 철거원들이 비나 다처스티 호르브들 극담즈 김샤나 뚜히 정실고 양치즈 김시 고세라 나르나미 초관 초스 김시 고세라 공서 실고 초금 극당 수시 고세라 내나간데 차차가 아파 마르 야 티홈드 극담즈 김샤나 마르잔가 템고 마치시 고세라 나르나미 템라 샹 수시 고세라 공서 초라 티 수시 고세라 땅아 토창거 야르근 마레 다홍은가든지급샤나도급샤나급샤나리랑거랑도급샤나다 아, 차츰세고노이나초고스타츰세고네 다시 한 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ཁྱི ཕྱད མམ

예수만 피 나를 마쳐 너를 마예 영원 편리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야 지딩거 냥큰족부남바 다타영 체적금은 더더더 체적금남나 아츠렌첸데 센신능거요라 디나 참더니 참미에 년름데 알마양 모조마땅 가른수칠스고젤랑비 아르가티 여만데 더르 여르세르고누거 제르흐 고리시요라 참미에 센신능거

아치 나충 시피 진행 오촌 더블질한데 같은가 나초 과정 치위 지신담바 나 토모 삼부자 아다 영수 소비전다 인지나 사르타톤 큰 영나 사르지신 큰 아다 토모 삼부자 지고노 지친데 정말 우수초 주의 대한친 인지나 영 시점 질과가 노고 조금 총총 참아먹이 됐더니 경진 나충 처벌겠던가 고로노가 단지나 조금 총총 양중 공부 자희진노가 시스템즈가 아미 세와세는지 제대로지요. 이제부터 저 뒤쪽은 당송나 조금 총총 참마 리시아가 쳤다 지난자가 영나 제무스가 쳤다 참마 캐츠가 아닌데 무슨 리시아가 쳤던 중나 참마 삼칠미라. 우리 대나치 망아 뇽뇽뇽뇽 대말란데가 땅아 텅디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가 나시 주의. 알랑이 제슬라가 시오노 조금 총총 참마가 십대 뇽나도고 Thank you.

야 녀니비 두고 총총초 실은예문디 당행당조기 텅디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동 조기 드긴절근한 식당나라 알랑그 제스라 가시오노고 두고 총총치 십단예요라 리 떠나 텅디 조기 드긴절근한가 다 지마 사르와즈 나초인지나 파사 파일 체크 정머그이니 두고 총총 워무 축근이나 랑노고 실어 사르와 근라 미뚝세 군운데 제터 부자르지마거리 등디나 총시비가 측그 조기 등절근가 제터 고르시요 다나 능이 지슬라가 시오노가 파마 탐지그영 디진데 나 총시비가 측그 조기 등절하니요 아 니토크실 망아즈 랑거 버트가니엥거지기 쇼니 이고즈급 정거지기 영어랑니 그 시발란데 스타비 실어 잠치요나 부자르지마거자 부자르짐거 인승거 군이 조기 등절거 단지나스컬음디 쳇타고르시엘라 리 다나치 데릉지나 조키 징징글스컬음마 시오노 이그나 나초록 지크레오노고 우무축불랑노고 시라 긍라미 두세고노디 아치냠스 신용주엘

야냥이비 두고 총총소 공닌지나 나 총지마 워무 축구랑 노그 실럭사르와 긍라 미도세고노데 년제요크 두고 총총 창마그 년비 쇼때 예쁘스게 정아 탑타 리드나 두고 총총티 초나 영랑게 절슬라시가 가신요니 니슈군존 당행요니 니슈과 삼치행요니 도모 두고 총총라도요나 파마 등 길긴거로 람다게 조니 부자르지마 초런거 실럭 삼치 득그라코라 나치 조기 등지르거스컬음니 하자치비 상간 산지 등 능기스 두고 총총 상마르 지크나 초과 리드나 치슈니 디츠 담진랑데가 등아 두고 총총 스탠즌 다중글릉노가 실럭 샹치엔 지든세고노 니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찍그 찬총니와 티바가 찍그나 시주엘

0: ཟབ ཕ བི རྒྱན ཆ ཡིན
1: དེ ཡེ ཏོ མོ ནི གང ཆ ཡིན
0: ཟོག པོ ཆང ཆང ཚོ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 지적 산지 능진반도 이제나 나충시비가 체크 산충니와 티바가 질린 리드나지 티바가 지크클럼 더질이다 등이 우더랑가 나하름 단이 인자문 카르넙가 시중라리 중 랑가 파사파이거르치 단지나르치 능섬등제비 응거진라스과 망아즈가 년너 나 조금 총총 처마게 영 나스템 시에나 나스템 치기시고가 시중 시에나 시중 잡실 치기고가 늘라서 과연 니우르 히고니 히샤르 대릉지나 티파 가스티크스컬럼 더질이다더니 나스템즈그라 시중즈기 체터고르시요 나 조금 총총 처마게 나 강안이나도케 하리 나치 응마일란드가 땅아 보우자르임거 잡실이노거 시중 저거진 체등실라거 담지즈가 년주일

0: 야, 니비 두구총총초 공닌지나 티바가 시크스글름더비지리다등이 포우자림그 탑실리누그 시중 차등실라그 스탐질 니인지나 청마그 년등너 년제요크 두구총총 청마그 영 공성거 와르그 등스테니다등이 하랑가 파마이나 초거 영나랑가 아카니나 초거 어디오는그 아가 북시그 카브디 집디진 더 청마그 글름나 나치 구마뇽누그 스탐 대나 년나 하정 년제요누그 나스틈라스과 망아즈기오너 디첸그 두구총총 청마그 영 고스급 등스테니다등이 더 청마 소중 요구즈시고 Ri tena shunin jina yung nga tsi ri dung zga nye na chamore Ri ri dung den jina tuku chong chong manga zika nga ri gilam na rati yo jir Yung na ri dung gilam ni ra logo yo jir Gang ri zitang na chumbi nanga ba wa tase giya Den jina nga tsu wula ranga lakshi lakshi tam ji tsiga yung shigin riwa yu ni tamo zgir Tena tsi ngamay la ri dung di xe nye na tanga Tani datang jiwi lakshi rti yung sop jong zgi na chamore
1: ロンドン市長官が、ロンダー、オーマー、スンバーグ、ロムー、ヨンズニー。ニー、ジョップ、チョンチョンサマー、ナスダム、ニャム、ニャム、シェコ。チョンビ、ヌング、バーワー。ナーナズガタ、チョンバーズグ、ノーナー、バーワー、チョンチョンズウク。バーワー、ディタ、チョンビ、ノーニー、ヤッシャマサイ。 다총서총이 나 잠소라크데니다 춘반디 칸본데야 아바와 치 잠소르뉴 오 잠소 오 춘반디 체초요크 이디나데 슈체네리야 너니 바와티스마가 에야 다 초커즈나 지지가 총총빈나가 화치키나마샤가 리베카라 뎅가사니 춘빈나가 샹테노 리베카 호치 좀스니 춘바가 카 총좀스니 나마 쳇츠 더니 리베 춘파 고빠미스니야 춘바카니 양토 춤무즈 제니나 시르크 지힌 춤무즈 지흥타난드 카즈니나 더 사만 무트리즈 더니 바와티즈 무차이 나다 모마 지자 통자도 다 총거 논리 다 가로하다 던지야 지진거다 어초로세놈도카 저비롱안가신다 릉거쩌나 마슨벌 연던타미라거와 촌비는거 봐와 인드스카 정보촌촌서 다니엔 나산사산송아 사마과전지
2: Hirigakar chujin chawi ikar kong.
3: Loriwa lobasigli nyuri ikar kong.
2: Hiribja demu zuwi ikar kong.
3: Losija drachung chawi ikar kong.
2: Nachunga lorin dan siyaribi ikar kong.
4: Chubu chung chung cho. Dahta che cho nachung shibi ergan cil limcinja. Arigbi ikar kong ga chanpar shikta. Ngachi hivshi chomore. Alorga jirzin jan.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다 뒤쳐도 멍우스 미크 나 조금 총총 청마 리시아 그 찾다 지난 자그 영나 지무스 그 찾다 아 청마 캐츠가 닌족 주일 나 조금 총총 청마 그 어르과 장고 종아 십도 윤고 아리 켈 동무 강인 지당나 가치 하카랑타 너그리 치커타 즉헬 가지 하스카등타 너그리 치커타 즉헬 아리 켄데니나가 지디진데 셰케요니 케토모즈그레 조금 총총 망아즈케 파저케요 지르삼가 마키노그 조금 총총 상마그 랭근 옌쿠르나오노그 조금 총총 잼바티 그지 아케케치티 마케나 가르 동주 제미닝고 다나 켈가 뇨무 강인지 등나 조금 총총 상마그 싶더니요라

아리 켈라가 니와 문지나 스타나그즈 송이 스타마르 갸텔리 톤다 지켈 스타나그즈 송이 스타마르 갸텔리 톤다 지켈 아리 데랑진나 켈란다 모즈가 아니 듣고 총총 창마인지나 리시아가 찾던 주주일 듣고 총총 창마 송아 크크치티 디 한치닌지나 영 더스타위 켈크시가 망너 듣고 총총 창마가 욕고즈 종고 리니니비 듣고 총총소 디츠크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서 영 동침다 닌주란타 다나 듣고 총총 창마가 영 디릉 쳇더 고디요 노글럭실 조기 찍인지르가 고디요 노가실라 티파 가스티크나 고디요 노가 시둥라 리둥 지티 참바 리피 가쿵근능니 참마 우스테누가 지친담바 톰 삼보자 디한친닌제나영 참마가 로카등 참니 아 단지나 시성즈 제로요카 덴지나영 듣고 총총 참마가 카무기 야스타이데등이 조어가니케잉 더스타위 시스템 요과즈인데 히게티 아리 테나 포자르지 마리와즈 요노 나치 디 진트 아다 시스템즈 제로이나 다마나 소드 랭게 게르겐 능기스 치멍노다다 랭게 과진치와 아마 다나 듣고 총총 참마 리와즈도 요노 아다 진치나 아마 다 모즈크 디욕 다나 랭라 과진치비 아파 아파 진진진나영 듣고 총총 망아즈가 소나시가 랭게 징아요니 아 그근 룬드스 조스미난자그 랭게스 요아도 엔땅이난자그 네잉 아므스크 인제난자 땅즈기 요스치르 디쟁게 듣고 총총 참마그 송아 랭게 과진치비 아파 덴지나 조지이다더니 시스템즈근저 희게티고 리 형님이 듣고 총총소 디츠크 근거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스 영 동참던 인조그랜타 텅디 솜주과 등 돈즘바 포우자르김 솜주인간 카르와르게자 히노르 소타르케와 시글루 세치프타르케와 간적 세랑 소노렌치 나소림츠 지마그토니 양처트 규일 다나 니크케디 모시

0: ཁྱི ལུག རེ རེ སེ པ དང སང དང ཁྱི པི ལུར དང རེ རེ ཁྱི པར གྱི ཁྱར མི ལག དང ཞིན ཡོ
1: ཁན ན ཁུ ཡང ལུག ཚར
2: དང གོམ ཤོག སུ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조시 특히 영어를 딱 적던 중이야.
3: 초르그나 버튼 저거 줄이야.
2: 그산든데 너무 젠 가서 그거 시킬 거다.
1: 티 영샤르군 도즈고.
4: 단든 포장 여기 고르문을 갖고 응어자 딜에 타통 얘기지나 하고고.
1: 야치리. 큐따라 찍성이 되는 듯 그서군이.
5: 이쪽에 말아 유치고.
1: 나 그렇죠 냥렁 나랑 땅아라 냥렁
3: 아미 로로 다 아미 카치기 녀노고 아미 주 쇼즈기니
1: 니라 하마니기 카니나 네드 레자 레자 따라가나 비크
0: 나치 네퍼터 참죽기 오도인지 라비 오르스든데 다스타니니 참죽기 나투 와랑스덩니 참죽기 나투 천능근지스덴니 앙이유젠지스덴달로 샹지예방위 지흐

레바논의 진주 당기 치 직승년 도칸그 아로크주르 차르제 차브정시바당 예설의 진잡구도 흐르친 대비 참성라 치토바 메구르 처직 등 동업자의 가슴 돈초시디 강화 나와당 침치뉴비 태고제를 첼 레바논의 진주 당기 냠시의 용접 강기 세족배디 진주 등 럭터 용한큰거 주시 다무시이 년들의 레바논제 열사 베르티 론드 사크드 베비 사린지르 족분 송디상 단돈 차르제디 도칸다 도르식 대비 참성당 도칸디의 예스레 지 잔송시비 사클람 양나 닌덥스니 비응기 킴나 로토메비 돌멍덕람 요세레 세종리시게레 베르트기당 디 톤덥 사클데 차르친나 참비 킴성다 치토나 메구르 처치기당 스통업제 야록줄 토스바당 디능 메구르 스통우제 킴치 뉴디 태고와당 메구르 스통지 강화라비 태고초 사클레 옌비 차르친당 참비 킴성나 메구르 처치기당 스통니 야록줄 토스바당 디능 메구르 흐퉁우질 쳔치 뉴디 탈고아당 메구르 흐퉁우지 컹와라비 탈고추 아록줄 망디 루치가능 디츠크터 탕압질라데지인세레 다무셰이 예쇼 소시 탄절라 흐눔시디 냠데 열침시바당 아노트지제 갸른즈가 나두나 타초셰기 빈보컬당 다무셰이 단돈 아록줄디 찹스게 랑쇼당 체릭 림티긍기 차브르 요슬세레 파키스탄이 막심 사른지 주지 치 직승년에 사주베데 파키스탄이 까먹기 년들아 파타흐 니바시비 펜츠라랑비야 단디 니르츠첸게 파른다 판통시데 르근접 쇼요세레 사주리시게 촌치 말그드레 훈툰체 람툰나 디치당 콴들라 알로그들라 디치에 디조시요 바당 탐몽 마인비 퍼초 람트당 틀치 제니라데니 참프프통시에 멍벤치 안내라 포트브르마슬 아다비 파른디 고송 말그드르트브세레 펜슬라랑 비브셰니디 팔레스타인제 까먹그 탐치기 잡콩 제철 등 요라 아장

야하다드

0: 야 쪽분 안 봐 다타 체적 년음든 존슨 반데 와능 천조 보냐가 타퉁글엔 챙긴 디나 쪽 부스게 야 글마 카프르 통요게 토머라 체 쪽분디가 카프르 닐렌스기길 왜 쪽보 쵸디모 어 쵸디모 디무예 제 글음니츠게즈 그땅아 아 대챠메 까까 응응 나 레와 카잉고 렌사지 문나 응 데 알마 담든 소가 토이크 머리 고마나즈노 데잉고
1: 또그 방으로 공만아 올라 아리 올라 때야 다 나 쇼니샤치도케 야초 쇼나 쳇으셰초케 간난데 다 안데 톰첸드라나 아 카스만라 쳇케 카카린 조조 카친 치벤데 타르 후에 난데 지네 카카컨데 간 드디라지 카크케 쳇은 드디 로서나 레냐 마즈타 치캉스네 코니
0: 다 다들 듣는 거 같고 카흑 삼치 겐군우 등아 추운데 안두 년층 그 로서를 공축했던가 카흑 그 삼치 들린 군우들이 원래 때나 제 달려 그 카흑이 조금 아직나 때 천조사들 매그 때또 소사들 매고 때 년도 고가 레디 초 생크르 지기 지송스가 그 원래 데 말이
1: 데 말라 저 카스가 된 냠나도 모두 참가지.
0: 응.
1: 데 마이 카스가 랑아 탄탄 세테 냠게 좀메카. 보다도 모두 야 때문에 가 장게 좀메.
0: 아리아 케 디나영 아추 톰친더라 글렌센 나영 아추 그 리와전 텐데 무즈 코드기 쿠지나 쿠라카가 데 나추 렌센데 드쿠티 카드와 나추 돈츠 바가 그런고 코드기 등 나추 나데 무즈 인 마리.
1: 데리 데리.
0: 응. 디나만테 등 나추 렌센데 냠버 가세셰 디나니 그 거디무.
1: 야 데무.
0: 왜 두포초 데모이나
2: 어 군즈바 데모
0: 데모이엔 디나 쪽무가 데궁가 렌센디나가 카프롱이 데땅 참다니 고디요 누가라마 캄칠 로마게 냥지나 지지케나 요세르 군우가 망런데 세즈갈릭 치커치
2: 어 탄다나 니큰 참아르스테
0: 아리
2: 뜨거 아 만드 그리와 그라
0: 아리 디릉가 렌센디가 안디 르가 카캉다케 Lakchiga kakangda ka dina tangajima churiwa kongtachimari. Tangajima yung chi nga tsu dintsen dungu samatka kapurkura churiwa zhinda kodrigila ko.
2: Oh, ya, ya.
0: Ya, dina mintata nga tsu dintsen dungu nyambar gasishe dina nikub ka dimu.
2: Ya,
0: ya.
2: Ya,
0: ya. Ya, tsiden ganyan kundruk bunan ba, di na tsamdani nga tsi nyam khchika lama khamchil roma galang vi, hanyang ji na ji jike na yose ergunu ga manglin de sanshe nang ju yil.

Yan

0: 야,咱这边边人困住不难吧？答应地处各行各地工各完成成就婆娘个，他通个连村的，同村的邻居过等他连村的财政肉麻个，总这一类的等，接着个年龄的肉麻人，连村的总镇干科吧，财政扎黑灯，打个了话修路，这就是打个了话，俺这财政灯所那么人前女人，同阿姐们，俺做地头人家了，大地母。
1: 가특기홍비
2: 탭섬자 노르브
1: 뜨디 나이
2: 첼란
1: 듀크
2: 젠시기 람드그실 삼지크 럭비 알롬저 고무 동디 나이 첼란 듀크 젠시기 스마필
1: 소브린 듀크

Yan Rejobran Tinjoni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도르그 짜츠는 옴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그먼든지 르치 토사
2: 오도르그 담비에 담가

0: ཁྱི ཕྱད མམ སོགར གང གསར ཡེ རེ ཧ ཅང རིག ང ཏོ རག སམ སྟེ ནི ཐ ན ཨར་གལ་ལ་ཁ་གང གང ཇ་རི ཤ་ཏོ་ལོང་སམ་དོ་ནི ཐ ན ཛམ་སོགར གང གསར ཡེ ཏན་རེ་ལ་རེ་ལན་ཏ་ཏམ་ནོ་ཧ་ཅང རིག་ཡ་ཏོ་ག་ཉི་བ་སམ་པ་མུ་ཉུང་གོ་ ཏོ་ག་སམ་པ་མུ་དུ་ཁོ་ཝ་ཀ་ཡེ་གི་གནང་ན་ཡེ་གི་ཡེ་ཁི་ཅི
1: え、おいくせせのたたにょもんのまるもらた。だんたてにゃじゅがんでるのに。とたてんてんよまもんのおいくせ。らんとでおいくせ。ね、り。いや、おいくせでひなおいくのな、やったてよく。あ、やったいけどん。やったいけどん。うん。かんでんぼる。かやったちゃかやったちゃかやったちゃ、パスタちゃ、パスタちゃわた。ちゃまやたんにゃ。あり。
0: 아리리리린탐노하정직
1: やたんじゅってティツズクタンクイ。あ、カルマトゥグナガタ。チョマズチョングニューリアレオソンス。タチキヨソンス。カプトンのテンジェ。カプトンのマル。カプトンのマタ。オモンチェンカラナマルモ。カンジ。オモンチェンコズンデジャンザカンネカブダシェンスケジャンヌラタモマルモ。タタマル。
0: 조그마크르게
1: 야토아르노무드고
0: 가슴 괜히 내게 주 니마 자리고 마루시나 가능하시나 야 다치 희히디라
1: 어또
0: 어디 다 주워게 치치리 야 루남르 아리 치통 급 자집 치 셰르글로그 다 주워게 치치리라 나리야 헬란타르노 하상드기야다 공기터카 아히그 코니치르니 쳇타치 쿠마드 총고니블리 아레오 송즈다 치기오 송즈 딱치그레모 아니오무 켈 징쿠르와는 감나요 응근 징쿠르 지나요 아히그
1: 사페니아 땅모모카든 지사무드레타타 마시 카드레야 땅당정을
0: 징쿠르와는 감나요 응근 징쿠르 지나요 다 체드간 나마르지 총총드가 지금 반박을 쇼띠
1: 오 어둠가 아산 테누리
0: 어르
1: 그리고
0: 원치 고음용지 겠다
1: 너무 희망하면서 고음용자단 당시 장나다 떠인카
0: 아리리 아리 어둠르고 어둠르 어둠자르 징크로와는 감나요 사브족 징크르 지나요 세티아요 그다 흥근 징크르 지나요 세티아로 강타르장 다 어떠리 도움자
1: 다체나방고마 제앙게 얌스네나 지나비디랑아 양적하나 냥가자는 다타 뉴스션 코니나미 시기라 쇼그트모 나키고 카즈 다오만 냥 좋아다네 총리스 그 양적한 것도 대냥일적 체리다 도지 체비가 보통 그래 단디 그냥 그러는데 따라서 심어 탑 그래 과든 치야
0: 네리 아 저한테들이다 저 아니오부터 시기야 조그마즈 총고니 우리 아래 우선데 희선의 조샤가 안 통으르고
1: 아, 조그마한
0: 저 조그마한 퍼스널 레인지 말. 조그마 퍼스널 레인지 말. 조그마지 혼조지 남티나니 손나라 카르마 도그 돈지 말. 다 카르마 도그 돈 사지 끊나 오게야. 지기 돈지.
1: 카프른다 올곤 텐데 카프차 파차
0: 년도 뭐 문제 다 똑같이

0: 대와
1: 切成连成能得开行切目东格的路上成立出个战笔年个兰这个词来自己那个别关键的这笔南巴七三西能说切成了能看的而给跟切目格的家庭会对了这个城市的回绝了我们去挖个他以黑色这个确实了大那都有的一直没黑色确实把你了这些了城市给是俺们去的 그리
2: Stu denos, Gunu, Drakan, Tade nozi, Wakarab, Tade nozi, O Tetrik Joku. Tinan, Dinan, Ninazuko, Josina, Tamu, and Chinamata, Tinazuko, Josia, Tame, Tai, Chamchik, Sugun, Tilan, Nazuko, Hai, Simu, Sugun, Tilaka, Josina, Tana, Duzile, Chochin, Nazuko, Jenny, Hunita, Tana, Nazuko, Wam, Tara, Yutan, Nazuko, Dukba, Zikum, Tana, Dukbazi, O Tetrik Jole, Chochi, Yitam, Zaka, Shio, Nuga,
1: Chodzi, Changsil, Adamzig, Tantang, 공당 오마디 탐제 부근은 나영 개선 지나서 그가 회주를 따왔던 등사 문등사 디모라요 그 대정마기냐서 관합쇼 그 어리키 흑색기냐서 관디 역시 파리통 아즈기친 제전 제식바 체퍼지 즈기치는 아무슨 추인가 아즈그스시 체퍼지 비 즈기치는 오지 찰레지 딜라요 비엠 아무슨 지 체취흐 회즈그스 글로바 시인디지 다티 구토이나 체퍼쟁거 가지 딜라요 노가 아무슨 쟁거 체취다 회그니라서 고스스 글로 줬구니 티모지엔지 ti kutum chi khurchil zawali shi juwa. Zahui vami chi kuyna chukshil hkangwi zirden baadi. Thamini dhugmila lhagawi agahtuna jamtsin jirjir chigizi. Jiwaadi, dina mahta khuyi rikshil chi khtamjilta zahui vamu di chivun gangaadi tha changwi chamjigla thama inchi ghili jewi khshagala chivun ganga khshabsilta jinoosh Shasul yopa titang jirwa tizi. Khojurandi, o mertag ba shiru mertag khuyi arikshik kini nah damji kini nashe juwa. Zahui vamu zi, zahui vamu su unu chivun ganga ga mungi ngomjotim. O tita, la tsangwa ga chamji gila lama yindu khundi ayin chuk ila jiga jinazuka ayinang na jaka lang nu ga kshagala da chivun ganga shini yinzi ili dimu gu jinazuka kshasul yonari. Tidu khu tiye jarnari. Tiyna dhigna gna zahi vammui chakki na zila chivun ganga tu khu tiye jina zuku ga tarikui gizu sikko lila. Ya tida chamjik shamsil tu churnu ga amgisik chay chi amgisir shikita jina zuku ga dhamba tiye jina zuku ozuk sirko yonari. Tiga jina zuku ga chanjila chanjiga khwarjula uang kiwaga chidina jaywi gansin shukchina Jagdin tsik la tul guyu yi zirir. Guani il hanim gungi jantsin zirir. Tsukhi xsipi chwanda songchir jigizi. O jiwa dawa amin su gugumu. Ondumu da ya chidin jayvi hikangwi simu su gugumu. Hikangsin dhukhundi yilshuk susu ga ngarjil kantik dhantanbi ajatin ga jau tatak ga Latul guyu istere su gunu nyansu kwa tochik gui nyansu kwa khzimu la kuali ta ha tam jipu gawri shepi jamchin ji nyansu kwa khzimu yang kuali nyansu kwa tsugnu gu jimtsenga khsipi chundu khundi nyansu kwa chochi khsung zile ta kuna gawri shepi jamchin gui nyansu kwa di jamchin gui khzimu gu zikisi kuali di la nyansu kwa tsugba zile tehtir gu jolok di nyansu kwa khujir gu nani khsung khchirna Ochun digi nangane kuga chayji dila yonuga amgisik chaychui zga khuyi gusukso koku nir dala chaychui dhukhuti nirazu kuga yang dachiga di jamtsin zimu dhimu zga nirazu kwa konu mahtuga khuyjir zawa o milung maga nirazu kuga di gandang nirazu kwa mandaga milung maga nangana zahui yonmu dhukhuti nirazu kwa chukui gusukso kolo nir ya Dei nirazu kwa lhanu ma gawi gahtun dhukhundi nirazu kwa jamtsin gu zhukisik kwa le tehtir gu kolo. Dei nangina nirazu kwa tumuzi nirazu kwa kolo maikuban di tsangmaga nirazu kwa chik tuya. Tsangmaga chiga kikishik. Yangna rinzig hundi ekangsin nori yugdil zamlang samchi garaywi chopin doyazi. Kolo chi tuantang kangchi jalamu yang kangi tamri kichiwi gajan tagalang shiwa tabo ozi. Ya dan dine nirazu kwa Jumu laris tawi nyansu kwa rungu la yang kurung guigu nukwa hundi di tamche buwa gong yi simo zile kuga yanlaki nyansu kwa di cha di sung noro rumbu chigi nyansu kwa zhukshik kwa luk ya di tan zamlang santu tk zhuk zamlang santu su kuma zamba ghalang nyansu kwa shayla chasung na uzo onkam ga jumu laris nukhundi hachang nyansu kwa chi tuwi nyansu kwa zimu yindik sanari tiga nyansu kwa gharawa ga jopan ga tanga nyansu kwa kona tk zizi Ya, ta gangriya jamu dhukhundi la, di gangi tamir dhukhundi jinaazu kwa kichivu gajanta jinaazu kwa langu kazi, gangriya jamu gangkartisi tiga yon, di kichivu jinaazu kwa jana langu kazi la, ta gangsin dhukhundi 노리즈 냐스 코스 코스 콜레 자는 그 삼투도 코데 가래 쇼핑 코스 코스 콜레 드 코트네 가래 제모 쿠글 안 냐스 코 강이 담르도 코데 아른 그 톨 안 냐스 코 토크 그 잔차르 냐스 코 알랑 요 거시 왔다베 너무지나 쳇퍼 잔치즈 으드스네 다 쳇퍼스 그 수고는 냐스 코 쳇퍼 잔치즈 냐스 코 그치나 고우네 디트르크 아즈기친 제그진 쳇치화 안디 쳇퍼스 그친 코데 샬 차르스네 아즈그친제젠 진이와 글비즈그친 휘트르 스문 체친가 고방글비즈그친은 오지 아즈그스 골시 휘트르 마세피던지 체친가시 골지 돈은 일 휘즈그스 골바시기인디지 야 디 고트니나 아즈그스 골주그 휘트 후대 마니그 동진진하고 Bamanam Simber Michelichang Nam King Elayan Mundovi Church of Dunga Dati Dodina Daka Sunam Tropanil Samtan Baprishatozi O Taka Bamatan Chipuinasco Casimgaya Minjikersu Nam King Nasco Tung Hundayan Yasco Minjugers Ya Minjunuga Church of Dunga Dunga Hotte Dogs Sukotanga 我 tigre chizu yi kitig zina dopa tang danba kuwa rungi zina zukuwa shundi tam chepu chok tunga zi tiga azugsu kochu ga dawa tila zina zukuwa bama ga ka simju ga zina zukuwa niwa tang namka lan ruyi zina zukuwa chi tig niga madin ba htabu tiga chachi zina zukuwa gawa zi jol da tanga hui chin ga adung ti zina zukuwa hui dawa ga zikusu kolo Jokunu, Jimus Kina, Gays Hutsinish. Kogatanjasqua, Goshi, Huitutanjasqua, Masepi, Donga, Chachi Kays in Nazqua, Colony, Timusinri. Taka, Wallen Kyaga, Tanshi Hojokan Deda, Wong Kyagan Nazqua, and the Hojurjuno, Chamel Tony, Nelly, Ma Pepachangzi. Arunshi Arabi, Tore, Machilad. Anamjil chosung gengi chijindi adashi amwa tatag yungsi zhishi waasuk tabi amzi ya ta angungu huijir zuyna aghanshi arabi dur majing paazi wafsa gatag gayabtag jakag jingasa jing majing paatag ziyon dito tsikang bishagina gana adashi amwa tatag chil jing sightag ziyon Wajah dah jek cel, cak kecil macam ceng, wasa rap tak sandang ni sikap sahaja jek segi, cel ceng segi le, tiada kejaran. Dan di mana yang tiga cuyuk, tiada di mana yang tu kengzi kuku itu sana, cemal cung ni ngawi maaf apa cengzi, cemal cung sukun orang tu kal hai lam itu sendiri, halam, namka, dini orang tu kuka, ngawa lah dini orang tu kuka hamil izgi orang marai. ཁང་ཤིག་གི་ཡང་ཟ་ཁ་ར་བ་གནང་ནས་ཁྱིལ་ཡོ་གནས་དེ་མོ་ཟ་ཡ་མ་རེས་ཨོ་དེ་ཏ་ཡང་ཟ་ཁ་ཨ་ནམ་ཅན་ཆོལ་སུང་ཅེ་ཨ་ནམ་ཅན་སུ་ཁ་ལ་ནམ་བར་འདྲན་བ་པོ་ཡ་ཏ་ཨ་ཁ་ན་ཡང་ཟ་ཁ་ཅིན་དན་ཨ་ནམ་ཅན་ཟ་ན་གར་ང་གི་ཡང་ཟ་ཁ་དེ་ཨ་གུང་མ་དེ་མོ་ཡང་ཁ་ན་ལ་ཆོག་ནས་ཏན་དེ་ཨ་ནམ་ཅན་ཆོལ་སུང་སུ་ 송도 혼자 송인데 건거석 쓰고 같은 거잖아. 건기 체진 거석 쓰고 같은 거. 좋은 건가 거석 쓰고 같은 거지. 그거는 공가 항시 아래에 있는 거 도와라 마 마지막 송도 혼데 아르크시 그 담지 그 농난 지나서 가실 오노. 좋은 건가도 혼데 하항시 그 아라와 그 농난 지나서 가실 지금 농난 지나서 가는데 많고로 마음이 인질에 셔츠를 뛰는 거 뛰는 지나서 가지러 오는 거지. 그것도 좋은 건가도 혼데 건강한 지나서 가 하이람 난칸인 지나서 가 마음이 지금 말해야지. ཁས་ཁལ་ཁང་ཤིག་ཁ་ཏོ་ཨ་དེ་རེ་བ་གིན་ཅན་ཟུ་ཁ་ནང་ཁ་ཁ་ཅིག་ལོ་ནི་ཡ་མ་རེ་ཅི་ཨོ་ཏེ་ཁ་ཏམ་དེ་ཨ་ནང་དུ་ཆོ་ཅི་ཁ་སུང་ནིན་ཏོ་ཁོན་དེ་གདོ་ཤིག་མོང་ཨ་ཐ་ཏ་ཅ་ཅང་སག་གི་ལེ་ཨོ་ཏ་ཆུ་ཅན་ཟུ་ཁ་གང་དེ་ཁ་སུང་ཨ་ནན་པོ་ཏོ་ཁོན་དེ་གདོ་ཤིག་མོང་ཨ་ཐ་ཏ་ཅ་ཅང་སག་གི་ལེ་ཨ 거 용서 딱히 식당 저거도 뭐 지금 안 가죠. 뜨거든 지금 능력 지나서 그가 네 좋은 건강 혼디 다 라이 남는 지나서 그 왕님 문제. 오 지천 지나서 그 식 그 아라이 능력 지나서 그 한디 쇼니 문제. 오 너무 지나서 그 저런 혼디 후이때 지나서 그 무슨 너무 차츠금 군이 지나서 그 걸음도 혼디 무슨 그냥 가위스 어떻게 생각해? 영나 당슬 과영 돈부로 무지성 흐득 자스르 얻는 젊은 버르지 사등 제실 미질 내주는데 지기 급이면 봐 용서 살려지 왔다 오지 야 지가 특근 아니 빠는 거 흐득 자스르 얻는 수군고 안는 거나 알아 놨다 나는 누나 저 넌자 어서 넘부 듣습니다 야, 네 사는 찔린이라서 구하매. 그냥 니가 이제라서 구도에 나. 등신 살와 드느리. 남귀이라서 구한데 어라신글 아까는 남귀 가용도 혼데 등신 살와. 다 흐진진이라서 구가 흐진 다 모양이라서 구가 매봐. 또 무슨 이라서 구가 네 등신 살와 드느 뭐 가용 돈부로 무질성지. 남귀 가용 그 있는 이라서 구가 죽고 말게지. 어 도구 말게지. 죽고 말게지. 요 흐하증 지나서 그 적성 사회랑 진땅 댐비 지나서 그 어슬 놓은데요 흐떠나 지나서 그 조구 말게 어다 사등 지실러지다 사등 놓은데 사실진 지나서 그 땅디 지르셔치 그 매질 그 내주는 뒤에 뜨질 매질 놓은데 내정 그 숙고래 지금 저기 그 뜨잖아 지금 그 비만 봐 용서 살러지 다 지금 다 뜨고 숙고는 지나서 그 샘진 다 뜨지 다나 제모 멍멍 담체 보고 안디 냠니 수치로 보는 거냐 그 만반 혼디 서르셰 그지 어디 치치람나 지나 그거 버셰 그지래 어 테트르 그 조나 휘인지나 녀질 혼디다 무슨 뜻더네 남키 가영니 지나 그거 죽고만 놀아 어 차스르 그니라 올딘 제고만 디 따라 가비즈 그 전선 Zhigchen che jenen chusen ba ji zhigchen na Jinchen kengi huyen yi zi Toshin ji yi zhigchen lo zi Huyichen lao yo bi chai chi nam jinchen tu go ni Huyichen di huyen yi zi Dobar xia ba xi yin di zi Ji zhigchen su gong dhukun di Huyichen lao yo nu ga chai chi di tam chil Jinchen zi ga go li da tangi 회전대 회영에서 똑같이 봤다면 등모직인 거지. 뒤고든지 호주로 싸워내 셔줘. 천에서 비장 조등. 얼마니지 어려우디. 직도나 남라 너바네. 그때시를 흐스마 공통 오시와디지. 뒤고든이나 천에 공바세 비나 장초등지. 얼릉생 담비나 어려우인라지. 직든 제시고 남라 강라 강들 제거리와 공부는 잡히나 허슴지 강통 영이노 다 전해지래 네 회진 지근이라서 그 대진이라서 좋고 뭐 처진이라서 네 산비 어 공든 혼디 하진이라서 그 등 사비나 등 사비 진천지 아 잠투다 그저 안음성 담비 진천거 아로이 온 직든 거 지금 말이야 타득가 강라 강도 그 아리와 담질 절 터누고 좀 챙거 흐슴지 흥 따버 제목이 이노질 도나 뒤져가 야 다 뒤다나 제적인 군에 좋은 데서나 회전 그 자취도 고대 좀 챙거 고고 야 처지 처는 사비지 야 알랑라 니지 야 직든 응가 도바 타트그니 놓고 대누가 짐챙거질라 그 짐챙 탐챘라 콜라든다 후이응군이 지나서 과 과타라 다 후이글라거나 잠초등 루등 흐슴그 지나서 과 긍통 흐슴 좀봐 온 데콜로 요노 너무 따라서가니나 네 거지스 그치는 생각이 야 티그 천시 허줄라 오키와가 전에 반비 그냥실을 니마당지 어듯이 리끄는 좀실을 하우디 두는 코르 마통 첼 첼비스턴 일아리와 때실을 노르 나가지 전에지 전에서 그로 다 그거는 그냥 네 기근나지라도 같다나 다 데트르긴자도 전에 촌들이 전에지 다 그거 기근이나 드카스무지 더지니 그다 초지 꿀라 반비 언녀누고 좀 챙겨 반반데 꿀라 언녀누고 좀 챙겨 니마다 어떤 님이 사슬은 혼데 나서 꿀라 언녀바 되지 야 어떻지 리 타떡 부분이라서 건 좀비 좀 챙겨 어 하우즈 다버지 야 조아큰 거라도 혼디라 맞똥 맞똥이 맞똥이 어 땡지 누고 챙겨 오, 다 노르웨이 레즈래. 다 코엔이라서 건디 아니 판비냐서 건용 바등. 철치 판비 건용 바등. 아니 어득근이라서 건 존버샤 바등. 어 코랄라 무통위인이라서 건디 흑텐트지로와. 디 더초다. 오, 휘냐마등. 하우등. 노르웨이 부치. 디타버스가 제르오노. 더무스크냐야? 어 지즈 그치는지. 야나 타이 멍초 남실로 용이 활지 흐등흐 가위 쳇터 쳔보티 밤타 대실을 근슬라 라미용등 흐째나 잼블 노르비 왕졸르가 시와타바 야 타이 멍초 남 멍초 남실로 용이 활스고 고모 타이 와스고 멍초 니나스고 어정지 무슨 바 무슨 비 니나스고 멍초디 탐 제포가 아나브르셰 비 니나스고 히름디 아자 치와등 어 찍은 녀석 거 흑등띠 흑간우고 좀 챙겨 강등 찬다게 되잖아 첫들 챔 보즈가 아니라서 건다게 멍멍기 녀석 거 루르기등 멍멍지 녀석 건디 아남슈 찍절 도군데 어 첫들 챔 보즈가 아니라서 건다게 다 밤타 대시르지 띠란 녀석 거 밤타 메누고 좀 챙겨 근슬 라미용 등질 남카 등 녀석 거 차중 거지 야, 흑제는 재지만 오고 좀 챙겨. 너를 무치기냐고, 왕조를 땅 차츰 거였었구나. 니 땅이냐고, 휘지는 멍촉거였냐고, 니 잘취. 니 다음 제포, 안암프락 쇼핑이냐고, 흑자를 땅. 흑땅 허락가위인이냐고, 니 얼룩, 밤타 짜위인이냐고, 니, 얼룩은 니 다음 제포. 다, 첫들 챔 보라. 남키인이냐고, 다. 너를 뭐지? 뭔 지근이라도 거기 쓰고는 네 따라서가 아지즈가 쳤는지 아지가 쳤는지 이제는 주지라 아지리즈가 쳤는지 회당 던지 잘취했다가 아 단총 제비즈가 쳤는 어지 뒤 고등이나 아지가 쓰고 걸지 회당 소스로 잘취하는 아 단총 쓰 제비 군이 아지가 쓰고 아빠식인 뒤지라. 난 드는 게 나도 건데 어색스 고추가 잘지지 없고 뭐 아직도 고틸라 돈 수수가 나도 거 최초 탐제포 아다 중앙 근군이 저르고노 너무스 그냥 나도 거 치사라잖아 네 거절이스 그치는지 야 티 고든 거절 싸와기는 것이 좋아 조모 좋지 동빠는데 아람자 항시 제시르 이 제시무 왕위 돈이르 이 시와티 고든은 지 도모시 위니 초지 동거 바마 잘득 젠드는 파빌롱스 제시르 요아먼디 아람다 항세 니르 스토프리라 초지 키 어그지 뜻심반드는 원아람지 던터니브리 이소스 단 지그능네 아람다 함질 마다디지나스코 제스조크 슝나 츠르나지나스코 알라쿠르리 ᱛᱤᱜᱤ ᱛᱟᱱᱟ ᱡᱤᱱᱟᱡ ᱠᱚ ᱞᱟᱭᱠᱚᱨᱮᱱ ᱟᱞᱮ ᱠᱩᱨᱠᱟ ᱜᱚᱱᱛᱮ ᱥᱤᱞᱮ ᱥᱮ ᱥᱚᱝᱜᱟ ᱛᱟ ᱣᱟᱭᱠ ᱢᱟᱱᱪᱷᱞᱟ ᱜᱩᱱᱟ ᱟᱞᱮ ᱠᱩᱨᱩᱱᱟ ᱡᱤᱱᱟᱡ ᱠᱚ ᱱᱟᱜᱞᱟ ᱪᱷᱩᱞᱫᱤ ᱚᱱᱥᱤ ᱛᱮᱠᱷᱟᱱ ᱡᱤᱱᱟᱡ ᱠᱚ ᱟ 나 세그 제시를 이거거든나 아람자 흥세질에 아람자 흥세니 니어르체나 제프레 일라트질에 야 초치 카그니나 그거 그거 쭉 심반데요 원하는 진이나 그거 따버셔 이거거든질에 그거 등부로 회치는 재미 어둥 회 밤에 있을 수 걸비 그래서 진짜 잔당스니다 그거 등부는나 초치 어둥거 초치 조모 초치 어둥불네 뜻을 조는 거 지는 거 공화 동부 지는 거 어색스 고는 거 어색 챙게 쟁들 그거 아니 빠 같은 거 아람자 흥사스 고는 거 혹은 거 아다제레 회쟁 거 값은 이라도 거 흥사스 고는 거 단도 건데 초도 지르 있던 거 때 죽는 거 좀 챙게 티 강한 조건을 해서나 미 저우 초거든 미 저우 초거 왜만 지가 어떤 거 자득을 알아서 저버 이와던 거 뜻은 회가 값은 아람자 흥사스 고는 건데 아니오그 망인 쳇소나 너 저우그 지나서 코가 어스스 코는지 디스스 코나 뭐 텐저스 코는 지그나 밤이 그 차트글라냐스 코 롱서 쳇퍼 이거트 그질라 저고노 어 디크 니간 지나서 코 지그나지 디나 트심 수고노 코는데요 아 동빨 간이카라 지그나지 야 아무모 지나서 코 아 동아스 쳇소나 어 트심도 코는데 저우 지나서 코 하셨던 야, 뜻정이나 거 밤마라시그나 뜻심디인지나서 거 원마가지나서 거샤시르 이거스 구노. 어, 뜻무스 그냥 하다 쓰라즈나. 다 거저비스 그득스. 야, 티그 찬시 허르줄라 원키와게. 가인지마 저지 철든나? 안욕틀 밤마젠지 랑촌버르지. 자인지 싫어. 찬시 어두사비 아가비 얼어스틀 제임 냠스뇽 시와타바 암드그죠. 지금 특근 선박하는 거 자이스군우 그 샤자간이라서 그 랭군지 야 지시르스군우 그 실간 혹간이라서 그 랭군 그 축성들 아 샤자 랑땅에 공미 샤자 랑땅에 지마기냐 지시르스군우 그 카나 시르스군 사밥득 바야 득자 그것이 라직 시르지 자인 지시르지 오 디터기 저요 되는 디글 화장 능뜨는 다 먹고지 화장 좀 막고 공내자서 그 녀터 밤아 진 타지나 아 메톡 바말라지나서 과 원목 서바스간 주가트지요 야 디촌이나서 관디 자인 디실 타치 드사와스구노 야 바마지그나 기스르지그드 원모나지그나 더비처 가위 그로스틀 지엠 냠스 뇽스군 군데 야 영 아가위 그로스틀 타위나 디 아가칠 디촌이나서 과 착바초바 온 드무즈간이나서 관 주가질 데트르게샤 없고 단디로 한번 고지장락 영나 영 논즈는 감이 여신신이 쓰실은 덩어리 박사비 서든 말에 니실 칠치 선바 패위드 년등 참이 튼출 냠시 저것이 왔다 오지 다 영 논즈는 감이 여신신이 되죠 이때 우인이라서 그 논즈는 사지게 사지에니라 고고 뭐 저 여신신이 있고는 혼디가 아까나 영 아 네 왜면 시간이라서 그 전에 아전지 뜻을 띠고 동안이라서 그 꼭. 야, 너나 사실 등으로 박사비 사르다 말아서 그놓까? 사실 쓰고 놓까? 사실 시간이라서 그 흐튼치 받아. 야, 네 웬만한 시간이라서 그 웬만치 자실 띠 동안 그 네 어다위 어다위 등 어렵다 살아 왔다. 뭐 대지게. 사르다 말아서 그 놓은데 사실 시간 어떤 게 지나지라서 그 네 늘 담채포 고칠린이라서 그 새로운 노, 어 대전이라서 그 어떤 노, 어 뜻천이라서 그 영어 진리라만 그러지 그래서 난 밥치조란이라서 그거죠. 야 니실 칠치 선바 페이티스 그니까, 어 어떤 게 지나지라서 그한테 잘치 몽원이라서 그 걸어. 어 뜻천이라서 그 진리라서 그 왔다 왔던 총이 웬밀진이라서 그 잘하지구나 친구지라서 그 선바 페이티스들의 뒷단하고 그랬던 거다. 뒤다 년등 재미 텀출 냠시 터질래 딱 던지 지나냐고 철치 뭐라 년년 니가 이제 그 바꾸는 그 안디 틈틈 보건디 냠지 야 뒤쳐냐 그 장아지거나 니는 니가 이제 그 청길이라 저 바다 디모스 가지고 노 니군이 이제 그 양 저리스 그 친구 혼디 샹사스 아즈그친 제진 중화와 회즈 그친나 아즈꾸라 회당 회치네니 총지 사실 회즈 아즈스 것이 회치는 데이터 회의니 자취 툰비군이 총으로 좋아 빠시긴 되지. 딱 금식이냐 하고 아주가 고주가 회전 되라. 회의니 그 자취 툰바스 군군이 딱 총으로 좋군. 대모습 그냥 아니라 네 회의스 그 전 듣는 거지. 뒤고든 허줄 사와니셔 좋아. 니의 군터 가마르와기 갑아진 지역 나와도 자유롭게 가마르와 헌소희 아다라는 아랍든 전시와 타바티스 고든나 커르싱 땅비에 전시 중에서 도피니 위한게 아만든 종설 적비 까반도 냐 용스 강비어 다비 증거라 하마 특히 아마로지 종설 까바던 남버는 자신 뒤땅 아랍든 전오시 걸라 아만든 적히 최춘 자위 군이 회진 전시 띠니를 회 다위즈스 골정 다른 회진의 전시티 회 다와 등 최춘 다위 회 잘게 다와는 전니어스 바타고 오트즈나 다 카르싱 땅위 전시 중에 도피니 링게트즈라 아 다 네 카나 아 제마즈가 아니라서 그 자리에 묶고 야 뜨가 아멘든 종슬즈가 아니라서 그 치가 오노 누군 지가 강당 차통 거 듣잖아. 냐 용스 강 요노가. 아, 다 중이 다 역진쿠르. 도군 디인자도 그 카르마 토케. 아마로 그 종스르 거 가요노가. 아 남반디 땅이라도 그 찬다게지. 와 디땅 랍든 제노스 군은 괜히 그런데 다 손식 그 다름. 그것도 디다

Karla, Amandam Chikunu, Chachin, Dai Guni, Huichin, Ajinjit Hote, Huio, Dawagus Gotan. Nini Kunta Amarwai, Kapa, Ajinja Dawan de Tizil, Ajinja Dawat Gizundri. O Tigus Gole. Yo, Jirkin, Huichin, Ajinjiz, Chalki Amarwa, Humson Tokyo, Dawan, Raptan Tizilda. Huichin, Ajinjit Hote, Huio, Dawatan, Chachin Dawi, Guni. Хуй 오즈르퉁거 등킹라 치크비 아자이 드포튼 등 자와진 시와타베 암지 찬회서 위 오치 자와진 수군 군데 다 아양친 말아지근시 아양친 마 초진여즈과 천어종무슴치 선이 땅 회실 자치 탐바 디 용스 살비 어 디 용스 살비 지비 군 군데 가르케 드스나 남키 너르즈일 다 니민이라즈과 남키 니마 땅이라즈과 차퉁거지 야, 디딴이라도 관디 지위 끝 후대 난카기냐도 관 니마그 쓰고 없고 뭐. 되게 샤송난 자도 관디 오즈기 지나 걸었네. 야, 지르킨 자도 관디 오즈르 동가 등킹라 지비 아자이 득 북튼땅 자와진 쓰고 후대 오즈르 동가 등킹 쓰고나 다 니마 지나도 관디 니미 지나도 관 오즈르 멍포 디 지나도 관 치고 오는 거지. 다 아자이 득 북 쓰고나 지나도 관 영 니마라 지가 Nimad Hundin Jazuka, Stintang Tele, Kuga Ranjin Hundin Jazuka, the Xeli Danuga, Tigin Jazuka Chatam Tungut Xilla, Manum Hundin Jazuka, the Huyakund, Dugatan Jazuka, the Mu Jotun Digna, Huizgen Xeri, Kumad Jazuka Zuxukundri, Ayanchin Magin Jazuka, Dir Kud Hoti, Nanki Norugus Xukul, Manum Jazuka, Ozertunga, Dunkala Chakui. Azaye dhkpu htun tang chaywaashin tkzile taan jinaazukwaan di yung di dhaag lakane di kini ga ganga chansungwa simchi soni tang huishil jachu thambi ul di tang di tuan jinaazukwaan di nimi jinaazukwaan ozirn dhkhundi nga jinaazukwaan taan panchan dhaagay zunu dhungu tonggun zikhundi nga hui zhigit tkzile yung na Anamun Shimali to Milon knowledge. Nilda Kertu Sala Vapajin Kunchin Kunchin Olichi Temu Yang Okr Lunchin in me Tapanzin Jivata was. Dilla Anamun Shimali to Pasgun Anamunbu Hunte Hachanjas go onbore. Ti young jars go orda younger gile. Ta Je Ozir chinga to anambre join no gym tenga Samu yung the Namula yung Okr lung chin nimi Tahanzin. O Karun Hundiga and the Lung Chus Gunajan to call Najin Zinjan Najin Terma. On did Hundi and Korean to call Jiwunu no long tooth is no Najin Terma Gina. Ya Tatigan Nimu Sukuno Ninger Kakala Ninger Sukunti. Namu Lajnasko, O Karuga, and the Lung Tusunga, Jim Tenga, O Ta, Ninkerskanjasqua, Chatang Daget, Zile, Tatapanzin Sukund Hundilanjasko, and Dawson Shakedari. Yanuna Yasko, Jinskun Yasko, and Dawson Shit. Tan Digantana, Lung Tu, Nimu Tapanzin, Zile, Lung Tun Hundiga, Nimu Gajnasqua, Argilton, Tigger, Contact Hotijasqua, and Zambat, Zile. Matafshikala kan sunay jinaz kwa tetir gijon zi. Tuanji jinaz kwa tsungge tgi zi. Ta, anangun shimali tpye melongcha nol tgi zi le.
아디 오즘문우가 좀 챙기다 다 닝거당 가지고 차 총거 되지요 야 너무 따와서 그런 거네 어 휘즈도 혼디 살 살던지 아즈그친 제전 저쪽 봐 독바 전지 그치는지 아즈그스 콜피 휘휘진 쓰라인질 독비즈 그치 톰르 휘진 띠니 휘즈스 거니 타령 띠니 차취 무총이 한게 소스로 아이완 잡아시긴 디 야, 도회 즈그친 수군 혼네 도그머린 회진 도고디 회그스 갖고 고아드 그죠 거스고스 고고네 야, 저르크영 디 언니가 자취 도고디 마총로 그 쟁거 소소근이나 아이완 도군디냐 그 제군이 팀모스 있는데 그죠 디그 고든지 허줄 자하는 것이 좋아 하늠지는 나와든지 어떻게 초등고 나와든지 드는 강화 마임장 드는 뜨겁다 증거로 주고지 시와디지 지구든나 하늠지 남크네비가 나와도 지그랑신진 대니를 통보를 셀라디 어떻게 네 초등고 나위 지왕 원바매프를 통소지래 다 그거 처음한 거라 셀라디 원정지래 야 남쿠야 다완드는 마르니라 드피 뜨뜨 냐가 마인장 초동가 다완드는 지어 뜨뜨 증크로 용서 족바오 지네 다 남동가라 끄네 다 담제까지 남칼라 아니 오누가 다와가 드츠야르마진 듣군 디지나서 그가 통고 그지 와 어떻게 지는 지나서 그가 다 그런 거지 야 초치지나서 그가 지어 다와 어동거지나서 그건 제요 다와다 동도 혼데나서 그 다와 다위스 그 거는 뭐 아 어동거 다위지나서 그건 제와도 혼데 원벌 맞벌이나서 그 동시 동고거지 이나는 자서 그 남큐 다와도 혼데 마르무도 혼데나서 그건 좀 저베 뜨가 붙는 거 좀 생거 뒤 뜨뜨이나서 그 냐긍에 어다니나서 그 동벌이나서 그 머니가라 초치나서 그 동거 다와도 혼데 뒤 뜨뜨이나서 그 진커도 혼데 죽지 마라 용서인이라고 끊어요 그지 담무스크냐즈고 차치 마총이 한게냐즈고 소소제고노 담무스크냐냐즈고 아도 회회 되거든 아도 회 즈그친 되거든 지금 허들 어 원키와게 아 담스스 쇼피 아랍지 팔마탕 아덕게 아양친 샤치 빠모탕 디나 드치 점이 안녕저생 드나 뜨거 뜨땅 잘와니 지와타바 암지 야 담스스 쇼파스고노 다 바마라스고노 마마스고노 다 가끔은 방마스 그런 방마리 야 지금 가랍도 지인 지나서 그 미토 바마 라탄 바당지 야 코어는 그 아양진 그 지나서 그 아양 나무 아양진 미 지나서 그 실치 바무라 냐 그 담바트지네 나무 아양진 만 그 실도 혼디 지나서 그 미토 바마 그 쓰고 그렇고 야 바마 땅 차 중 반년 지나서 그 어떻게 쓰고 그랬던 거야 뛰는 어떻게 지나 미토 바마도 혼디 아 두 땅 지나서 그 점막에 타쿠 안녕주 안녕인지라서 그 안녕지요 그지 다모 양친 만도 혼데 뒤에 뜨거든 녀석 그 뜨던 내 대위 좀 챙지 타 그냥 녀석 그 차프리 오케스 그노 차친 뒹군이 녀석 그 안데 차프스탠듯이 뒹문가 양친 만도 혼데 녀석 그 미토 빠미 녀석 그 그세 콜로운듯이 타 양친 만 미토 빠미 그세 콜레 틀라 담바질레 야 이나 양친 녀석 그 그니게 차친 녀석 그 문총로 근거 녀석 그 문총거 뜨잖아 아, 네 메뚜 밤만 혼데 어떻게 점막이냐고 안녕 주글라
나무 가양 지르만데 뒤에 뜨거든요 그거 어떤 대화래지 야 이거나 늙지 왕위인 답지 찰라줘지 아 나무 머리가 미질라 담을 줘지 답지 찬득 시지 뒤서 젤라지 미질라 가슬라 뜨거든 점실 몸시 왔다고 오지 야 담드네 늙지 왕와스고 늙지 왕와도 혼데가 답자가 답자와가 찰라줘 봤던지 답지 찰스고는 저서 답자한테 미토 빠마라고 그런지 wā mītuk pāmīn jāng zhukwa xie cilā lōng su chua pātāng zhī yā nā mōng mērgī zhukwa nō tā mērgī tā tōngkū rāngkī jāi kīm khunzī zhā chāng cā sūk nā mērgī nā kā ngāchī ngāpchī lhā zhukwa tā tā nā ngāchī ngāchūk nā tīmū zhukwa kā zhī tī kī nā zhukwa mējīn khundī mērgī ngāchī ngāchūk lhā chīk tīn zhōng sūk mīyū jāi kīm khundī mītuk kī nā zhukwa dhamrā gā zhukwa tāng 와 미토가 담지 능능이라고 좋아 당지 야 뜨거든 답지 찬데 수고는 이라고 갖다 미토 밤이 이라고 제슨 혼데 시치 이라고 뒤 데마 하트고 이라고 마질 케지 마클 케지 오 시치 뒤인데 코나 이라고 갖게지 오 미질 케 이라고 가슨 혼데 뒤 진토 이라고 점실 몸스 군데 혼데 다 미질 혼데 이라고 한데 미토 밤이 가슬 그 그스콜 가슨 디그나나 이라고 갖다 아랑아디 머그 탐칠 어 튼샹 이라고 그가 자와 어 디스트 이라고 그 초알 롱스 쵸 비지 이라고 그 진토 다 가토 그 이라고 그 좀도 혼데 워미다 그스 군도 다 너무 그냥 어도 후회 듣 어도 후회 즉진 듣선 어 즉진 제진 저든 바 고회 즉진 어 즉진 일라 즉진 최친 갈와 니 통리 아즈그친 디라 아메트르 졸레 디는 고 휘즈그친 노지 아즈그스 고시 휘친 디니라 고비 아즈그치 최치리 고도 휘 최친 가와 통화 진친 디시니 휘친 디니라 아메피 츠츠 조 바시 인디 야 담 디는네 아즈그스 고주 고 휘친 디드 야 고리 오노 고 아즈그 최치링나 고도 고 최치이나 그건 가와즈가 통로가 짐천티 짐천아 시기다던 휘친 띵이라 아마빠이 꾸누고 척고 조꾸니 어떤 모지긴지 또 휘친 띵이라 냐즈고 아마빠이 꾸누고 어 철르지 뒤 고든지 허줄라 사와니셔 좋아 지마 초동 다위는 데트르 잔트가 동셔 빠지 아다니트 조미니시 드는 아마피 어즈그친 노지 야, 다 고피즈가 찐다 샌들. 가나피즈가 찐다 샌들. 야, 디 꾸트나? 디마 초치 동거 다완지는 더 따르. 지오 잔뜩은 도피 니와뜩 어동이 흑석브르 샤피나 타치기 흑석이 다와미 므노지. 다 디마즈가 저래. 디마 취인지나도 과 동거 다와뜩 지라 동도 혼데 다위즈 쓰고래. 온 디근지나도 과 더 따베 지오지나도 과 잔뜩 탐치본 도피 니와 디인이라고 그 어동한 군이 스코르 셰피나스 군어 어다 시크나 야 너비 어동인이라고 그 시크나 타 찍든이라고 그 저 흐스베랑 진 땅이라고 그 요로스 군은데 아다와 안긴다는데 그 말해지 어디 시 회진 재미 어동데 다위 있을 거네 이제 다 회진 재마 그거 어동아도 호데 아다와 있을 거래 디니라 회가 차치등 가위 차치 잔뜩 담비나 хүйчин дэйнэл хүйон юсо жо мэргэпэр томба тавэ ооси я та гочуа нэраз куа хүйчин зэмэй гудон бухуудий гадав юсгэсэ гулэ юкуму я тэг гулэ гэдэм я хүйчин дэйд хүйдэ хүйгэ чачи хсэвэй рэнжин дэхуэн дэйлэ аз куан гэвэй чачи нэраз куа жэнтэг дэн дэнбэй хсэхуэй чачи дэн дэнбэй на о хүйчин бухуудий нэраз куа хүй дава дэн ангэсэн нэраз куа чунгэзэлэ дэтрэг нэраз куа жол мэнэн гэзэ тих тавагня гухыз гэж ндасэр амэ пис гласэн тиг цанжил хоржул хагун лу цаваг цансын дихки чичил тажин чин цанхуй озрог дунги хтиванди адч ани нам мэмбр хэпишир охтун удан банит чэтр үй шиватав ам я цансын дихки чичил гун хуне та цэнси сгун хамгаан чин мар хамгаан чин ма чэчин язга
지위 아름 그 셈지 뇽문제 더 담치는 녀석 그가 좀브르샤누 그 짐챙거 야 어떤 단라니 어떤 단바니 더 짓트르 이즈일 다 어떤 단바스 그노 녀마 디탄 녀석 그가 다게즈일 뜨목 녀석 그 휘 강네 이거 뜨즈일 다 청실 함문 혼디가 아 근 혼디 다정 쟁거 그스 콜레 디토타 녀석 그가 지거 등거 녀석 그 아름 그 창휘 그 Yondan the Hundiga Nyamu Yodan the Tanchipun of Gun, Jumper Shakun the Hundiga Chanatan of Kuga, Ta, or the Tanchipun of Kuga, the Mumbagas the Tantan Tawe, or Tumuza Jolie, three Tanan of Gotu on the Otum Damba Zilita, Nyamatan of Kuga, and the Nyamatan Dagas Gun Hutin of Kachana Ugazi, Tim Ugas Guno, the Jans Kuchka, Mapata was Yukuno, Dumus Kinagin of Kuan the Gohizu. The young girls go near into a county, go on to choppy, choppy is guru. A tan your jokes guru, you know, go on the Hachin and you know, Johitan, Nirmun, Jopus, Guru, and Chigram. Ya, Tigan, you know, go on to Kinyas, you know, Chole, unknown Shirazi, Arenzo Hai Chatsunam's guru, Ta, the Jumalaru, Tangan, you know, Gugunuga, and the How Tam Chirazi. Ya, cutting a jowl job per calarizzi. Ta, now cutting gin of qua josie. Tandy, sha chunchin, the hundig, detang yon qua, a jona detang dragazi in yon qua, jona yon qua, murkazi, megazi le joke. Ya, deta was kina, guhiz gitinzi. As gitinzi, gen and georgil pa, yam jokas gitinna. As kulahuiton, chuanchinta. Yam jun and yam jokas gitinna nozi. Azusu copy, huijin terre, huitang mantan be, chunatemi. Daniel huijin de kunish to remember. Chun asin and gashigla tenichang, shorton bashi indeed. Yandana zusu colionuga huijin, did hutila? Huitang mantanuga, chunskin of gotten tongwazi, chunskin of gotten detani. Ya titan na ko khichin ti khuna ge na ko chun mna a jeyang na ko khiti la yang yonu ge cha tu mu zo dong gu lu gu nya nyam ju ge chen ndik sen de ti gu tun chi hor ju la wa ne she jua tu mu cho dong da yi chang ti wa ma pr a de xi pa a de ni la ka wa ni che chun si wa ti gu tun na Chote Chevy and Amjur Tang Dayang. Zipper Chevy, Odunga Shepisher, Tamo Shi Vini. Chotunga Dava, Gaur Ivan Dijang, Tiwa Mapper, Adagon Dochichi, Mias Pressure Pandana, Adavi Yondent, Murgpi Shava, Shivy Stuntang Danjang. Tina Huichin, Odunga Dava, Kuni Stun member, Adoka Jilla, Zotum Mapi in Dochik, Hutaputang Damba. Dear strange hungry, you know. Dear Hotan Mokuji Chang Macomo. Ya, Chotter Shivy and Amjur Tang Yoga, then alas, Gukumo. Ya, then Zipel Hatching Chinuga, Jim Tenga, Tatia, Tumozi. Oh, dear Domashenuga Jim Tenga, Tumozi let you wheel it. Ah, Chocha Dunkajanaka, Dan Hundia. Ah, a Ghana Janaka, Ugla. Ya, Tia Manuga Jim Tenga. Shamba Manuga Jim Tenga, a duck in the Dochik, the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Zombie,

나주 니와르 타치나고 다 통충절란조 다 통충충고 양아디

다 초원주라고 양사치 참 군인

Chien dang jo ra go la shong song ta mu yin

Tantu ye da go yang

Tandagaya lago, yang jujuji lako.

땀 추가 잔즈는 너가고 야래가 차소 돌아도 도시고 야다고 야래 찌가소 원한 조다도 대다고 야래 남아소 랑아다 비치는 종가고 야래 도친소 로고도다 돈친 카츠가고 야래 냐무소 샤라타 사친 안제마고 야라 타르조 코나타 야스만테게고 야레 이너랑조 조가타

마뇨고 주 하나고 야라 로르타조 마르고고 사마레 아고 야라 디친조 정그고 로예가 아고 야라 하정조 오차고 사디찬하고 야라 시리조 나나고 로고 촌라고 야라 요농이 마히고 로고 촌라고 야라 요노조

0: 다 고르가 하도 양도도 허리고지 아로잉암저시그소스티브야만한다고 땅을 세모더 추차 윤하요코지 아로잉아와하크르조카치만한다고 따와앉여던더 추차 암토르요코지 아로잉암냥하치노조즈그만한다고응시 능화반더 추차 암튼하요야지
1: 하다

폰한조 저르코노키 망나가 고요라 노르조 잡드나이나 꾸나 타브레 고요라 삼튼조

Chamago, long as I go, you're a home to the zone.

다 듣나 다 비고 양아 였으면 좋겠어요.

다

Shemu te zhong go, yang zhang zhe ge nga ra yin.

Tavde chenabugo

Da chu ye da ni go yang mo bje le ki long ram

Та нягиго яңа нямгин жугу зыгынсын

Hello.

다초 가리고 양아 쪼클은 좀 나고 니숑 앉아지고 양아 미난 또 그야 응사대 치는 거 양아 따그르고 로고 양아 총나 여디고

아로잉은 당하신 소화크로 지금 입질은 안 주고 허라 따간 주스만 되요 까짐.

Chayu ti kama kara goyara lizu zon.

당하라고 또는 뛰라고 열어 소부소 와르고 완전하고 열어 뜨거생이 얼극하고 말아뛰게 하고 열어 뒤친소 종원이고 그러고 태어나고 열어 떠유소 아니가 가마거라고 체육대 가마거라고 열어 리즈소 요지나

세르친조 스텔라트고르다르게아고야르근구조 거기곰 드근조가고야르카와조

덕이고 승냐매 아고여라 냐뜸소 어조나고 마와모 아고여라 심그소 쳇뜨고 사랑여다 아고여초 못빠소 영화토니고 로건조가 아고여라 까와소 더토나고 찔레마레 아고여라 심그소 영화드가라야

나니 걸탄 도바 고양님소 자님으로서 너무 고양을 탄주소 알간득

Ya demo go zin.

자샹세비엔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线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다리 전쇼 주인 텐디 선교로 진난 된조원이
2: 시진핑키 개용 초대타 디탕 속신토 로덴 규밍아 중국 캐주 댐베 지소 정도 키 초대타 디탕 키 콤빌런 부터 규네 롱첸키 차괴 중국의 신키 디탕 중국 조경 지발 타우주 정신키 피심 토발 지구 시 인도나와타 리장키 송현나와 조르지타 왕후니 차이치
1: 丁薛祥李希杰冲突主编高堂习近平给博子文年总统的解明党委国主习近平给透过部长出所去主席他接着闹国了苏迪阿拉伯族的这边杨振马给也门胡塞朝杰基马顿科斯直接了东地党员去举办的胡塞朝杰基苏迪阿拉伯了昆联人心给东地东局引起金南贵委国主所言
3: 相听的孙秋克能将习近平的思路呢
1: 第一个礼物呢，别别年初，改用出店的地当促进，在中年呢，在竹松人拍的必经土措不着。中国中央的积极书记、改革的主席、中央委员的主席习近平，冲突了修改的这松懈开展党员。空气龙啊，整个七个军啊，被推给你，你当什么就算了咯？那个地当中国准差的外面在，我们就用我这边各自推给是一边，罗定局的命啊。 中国解决点被出点的地当空白及冷白托举办的，推了设备，出点的地当来端给解决，拉达的车型，上家塔的背的，蒙西电动，现在可是两线都起了动物节，切的，出点的地当车下，不再托被空白了规定的，迷茫给地当出在，军舰没把它拖入当的，地当中国作用起不了，他就能先给配件用完，给年前个新年端拿有，理想去确定松懈难有，找了记得王沪宁。
4: 蔡奇丁学祥李希杰村头的学员习近平给迷茫给地当你美丽特点他给个多种用的级别存在开展实施党组织组织不错村党中央给迷茫给地当给您解决的我们空白动物特殊纪念部托下托推了设备确定的地当来给解决定给级别的地当中国作用级别特殊规制开展前的怎么领托

0: 직교체교신년도난유 삼류장도당 멍시르 겐송탕 뷰제 토르동니 개진염진 균형 체대 미마만소기 남망정신기 대당 그리고 렉바르 공규 교주사도당 고인염례 띵섭도 당대 최된다 대당 차샤 공배 동외 근유 균두 치르 동규 최된당 대당 차샤기 꺼내다 강내 토 직두 체토 미마만소기 카즈구도다 가즈치와 심제치와 리구 치와 제기 된다나 민수 덤진 체대 첩지 림내 응고 춘진 냠부 치받다 림이 면주 말아 조경나 꾸이디 망조기 면주 냠린 리교로 벙진 망외 면주 긴수 말아 조경 중로 소리다 면제기 믹세 성제 소비 겐지 니기 대당 섭수로 덤진 센세기 면제 최대 차샤 공비라 뉴부 진보다 꾸디 동화 제 체대 대당 중구 조경기 멍시 댄도 동거시 대나유 中国中央七十九级委员、中央书记处书记的、中央某委的主席宣布，改由密码推作军粮委员参加的职业国际罗顿、改顿委员、七队密码十九抗的十九兵、改由四队的职业国际罗顿级出作了授予。新进的党中就铁道重建的计划的，前些数据重建的新疆团结组织的中央的各个部门的职业的前职业密码策划中央的开列感谢。
1: 中央某个月内共计只有千八千级国际罗顿作物的日记开发的人类被推密所创造了收益。这个裂空呢，表面呢是这个裂空期，导致被此于交通你养眼有节国际图。地堂中国足够了，他们就曾经去批准团把给人去过西巴东边去不是。这个裂空呢，表面呢是，他们就被此于交通人给去了，结果给主席习近平给毕竟迷茫错感前面了。 中国的阶段层面上，我来配备，不止五年总统博客的出门难遇。阶级密不足大，其全面不直播的，全用特区人来做的直播的，投入东区，接不着难遇。习近平去，投入购买六十吨级把的，不止我那超级阶级密不完了，亲自给直播模组控，中国设备人家给做的，成吨电动拉速器具的，电销旁的，解决了参与。 他在全日本停留间隙颇短，两度门脚的级别轮不脱，六档之内断脚前的中部杂种的六十八亩土重新有。中部瓦的杂种的多级帕拉姆达拉为亲近度超过，全日本平均电力热脚的级别用三轮不脱落了电不容易的，突然设备中国的波子五年之外，空白之外轮不脱具体怎么能给空白的压断切度都不受力给表格系送有。习近平去。
0: 북삼직전총는시내조세 全日本编组牛总任内的中心，俺认为推广程度当地，中国超级阿弗里克亲自结合了国家美联办数据确认了，拉达了七八来中外国各设备，必须也不切割。中国超级不止我能确认任度，城镇编组的行列，中国来说提供给任内了训练计划的人力、劳务、能量了，达了七八九，不止我们编组的基础空白期，若然差的越级送予。 习近平给中国谈中非第二届任内了各地动脉的工资卡西端那块的，今年临近阿弗里克通工的临近阿弗里克的多边任内的工作车间引发军装切割，中国让我的任用任就切的临近阿弗里克结合了让结合的建筑的产品第二空白切割所落切断有，年年云南的偏多积极的。 니베니키 냠레

0: 도시 균형 체크. 중국 조지 중국 킬레기 니르교 뉴바 체로 동화다. 아프리게 통유다 참배 방미라 제지 규르체바. 델레 공배기 공배 조심배 계급와르기 냠레라 구디 동주리. 숨니 뷰듀 공배기 냠레 가조 균형 체크. 중국 조지 중국다 아프리게 델게 냠레테 튜네기 진당 파르웨 초수 지교로 저교로 무투 구디 동화다. 코르부 코르토바다. 균두 토베 멍외 도르치다 사드 취십세대 추세 토베 냠레라 데네 아브리게 팅럽젠키 피림레야 로교르 체조르 신이 창샤 고지기 냠레 코리오 균조 체그 린진 아브리게 퉁공테 서법테기 첩수이 텁수기 락자라 교르미루 중국 조지 초가기 황삼 남다기 린진 아브리게 공베라 로람 치바 통도 유라 린진 아브리게 초다 냠도 킬레기 마조 니경라 대외 참배 차진 준도 유바제 인바래 보거이 조시 시진핑기 사싱 덴베 고지워 중국으로 점링 용기 도난치배 공백기 중재 토비유 중국으로 의보 민보로 상마 의주 토비 중대 중국의 제주 덴베 중재 토비 공백기 런부 토 교유배 보즈원의 롭종 쇼와다 제시를 증기유 보즈원의 조기 중국 바르기 집어라 세대 통진 치받다 중국 지기 자든 로덴 규르밍아 라렌 따르와 타이완 장젠 세르베 카제 고교로 무교 치바 도쇼 강롱기 중국 능시라 태주 치바라 무교 치신유 중국 조기 두유진 빈낭 보즈원의 계급 공배라 갑교다 로람낭와라 독지 치쇼교다 중국 조다 공배 탑주 지뒤라 슝릉 갑교유라 중국 킬레 대외 망와 보즈 원나라 규대 마저다 레베 치받다 규직 람직다 소레 신례 딜레 사드 정진지 교수와 제공기 냠레라 흉는 개대 계급 리뷰지 와라 응응 진진기 중재 대회 망와 토바라 규모 동대유 조시 시진핑기 점링라 전주 친부 체배 급수 콜라시뷰 중국 친부 시뜬 나와 대토네 계급 친부 긴직 코르바 선받다 냠제 계조 띠워르 치배 계지 직람라 송종 체조로 편도유 보즈원의 초기 중국와라 튠조르 형대 등습 세대 총망증로 균용다 공배조신배 계급기 튠지라 흉린격바 아프리카다 중국와르기 튠지 냠레라 구디동화제 세대 콜라시뷰 주종와라 대외 뚱케다 대외 첩준정신도 교류바라 자도유 지송유 제멸만한 공 계급리뷰 좁다기 콜라시뷰 댄자기 최고다 교직남직 냠준 방미 대튠 최댄디다 미슈 퉁공수와 제공기 냠레 익제 망보로 퉁무토 민다 괴낭유 점진당외진 초니뷰 교용 탑주로 대제와 조규고르기 중과민만 지둔계급다 부즈원나 지둔계급기 냠제 세자 빼낭유 제멸만한공 시진핑탄 군더 펑리연남이기 민만 소간 치묘 촘진 창마라 보거탄 군더 카오닐라 거수슈베 제공이유 보거 펩주르 승급 글루마기 루다르 지대 괴두슈유 계급리뷰 좁다기 세십디뷰토 패받다 먹봉 루제루가기 중국다 부즈원의 계급리뷰 계루저 유진 남대 고무치의 탕진토 글루미교 팅 니슈저지 차유 보거이 시진핑기 페브로 중국미마 징주마기 습진루가라 세십남와마세 먹지 남지 루다라 시난유 닌대 공무로 시진핑다 펑리연남이기 미만 초간 침묘 세르도 총진도 보커 당제라 거수슈베 수련샴유 왕이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즈 다우슈베 시 종숨니가 치주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비지 미만 초간 침묘로 중국어 응시 섬전나와 피비 도쿄 부장주 소규 주시 福列塔 지제나오타 계급니뷰 구치키 총니뷰 지회 니네티 주접사르비 중국타 토기 레왕 직팅 속발 토르동규 캡자나오시 지진핑키 중국타 토기 수균 자조니 기흥니부 구치 겐접어 공원매 서두나오시 인비 멍시 딩섭라 튜수 치삼친나 디삼 띵토 조신유 로마시 총니부 심수 직제키 냠레 제디 지타 삼미체발 탐도당오타 명마편지 시도타 자시 서두다니 튜접살비 튜남군키 중국타 어프리케 레왕 직등 조국대규 순념대비 流시삼유 중국타 토규 자조념대규 도시팀부타 뉴람 양신가치부유 총리부 당리부타 계급리부 진부카키종 나로위수도동타 계경생생기념료 비시수도동화 평수기 디웨기변타 조유부타 토구르치내 계진태 평수로된 경민아 갑조치회 国车免保随便启动你中国俄乌之前让丁空别来改表起不谈冷路南边国一托你中国他俄乌之间念不来了天天求了会民生国际级应变通过以国车节免过不谈中国的秋冬级别天气期小周冷不所期启动表不见你苏国一女总谈苏正所期各自女吧俄乌也顿别见你 让给客团所归其开天天烈地为漫画中国冲着最多酒鬼中国透过以给三名主年迷茫学过了这个七路东哥的古地段玩俄就去给他透过他念头女哥萨拉巴他成绩人力所客观给念来了凶人给念透过所来经给批示来人地去对于
2: 给这趟所归给了群群中国趟脱归冷却周宗一边充满容力了凶人给不谈冷当之年有这给国的水部就用就算东哥的古地带年所归给其他地价的古地东归西电脑时习近平起巧卡给三地表国年零七二不日开另外为年群特区级别拿数据天早天时端了地今年二不日临期组织教育他用机会
1: 二不日个里密码呢二不日个里期打过我们一遍搜归给列群群搜新给女的对比机构不谈你呢长下场地送用机会天哪数天敲开去你们是给做起责任给密居谈昨天来追踪书的托他给客给当王谈我空恰三来尊重机会吧送你某处参加谈起点的固地东归
2: 某处他却将别个动起给客团给客盘给见的我也做特区学的票他平时经教他给客们全面去不谈听不用特盘每天把所做几把平时三四他平时随身去过吧心里咱俩年纪老领导的鬼明年底下来明白些普及空别了呀超过七个不介意福利他听中国的这么多学不提
1: 主席习近平去开上电表五指我中国南北停车间去组织了空别去从这次用听不谈中华以培训最高人力他的给空别钱把没有同乐心穿了中国深深读戏谈李柱他们提问一下给人群通过他中国最高在西了罗哥有人点心还将电不语三楼给后面被玩清晨总理罗欧俊年夸了玩说是个事
2: 透过去年中国桥塔念头偏水仪器受到动弹继续对谈最多的中论讲吧有时一边念的他们是不接钱的就是不是边透过他中国联网集团做过念头之年结果一边密码了偏的体会结果中对于透过去年中国桥塔给用深深给念了罗总定色去不谈接受了送对于不谈中国激烈透过了马就来他的七八的用具了各学语言
1: 中国桥塔要从谈孟西直接组织参加所开矿给年来几个月透过桥年主席习近平年桥开启给前代表国年而不是给另外为年轻他就基本拿数据全国砸钱开钱了用数每天月中国怎么能起的电力送给他可是谁被人进给整落了听梦他开电脚板女不开机短臂起板才有电脑就休息月
0: 中国桥塔充满年代了兄弟要不谈充满人落了连同送用钱的恐怕着心被给个别给别了送用钱的月其送不是王毅接着呢是不是这个雷公人被问你出借用民望听说原来乌云天刚给乌云长找了记忆到我就被催就送你给接着了毕竟都不是不能总统博客的透过部长出座的主席福雷堂接着呢有 博格堂接着能够找了建议博子文呢临近阿弗里克后续都有被中国绕得开钱不行时天人主席习近平给国学总统的春明南的中国的博子文呢这位儿童出版对他们推门托参观南有中国交际博子文呢确的念头给个你被做不到我的穷为推门给文人开钱团结要不切的这念的平均一起你被你们给他用的 망심님들용와라구디당내 중국다 보지원에 저와 추제 대회에 토배토 립교로 구디당도유 중국 제유미마 투조기 보지원에 최조파르기 냠래라 흉륜 겹대 망주 침종조경소라 명내 냠룡베리 체대 계급니비 응유줌 냠래라 제림기 개는 치도유 지송유 보거이 보지원에 초기 중국다 자조지와 공배동교로 체대 통진다 로대교로 민가 중국지기 자둔라 지송 냠부쇼기유 중국 보조원이 벤조다 지속 공비라 갑교를 채바라 독지 최소교인라 중국 개개 염료 제시를 진도유 계급리뷰 팀조직시 비리라 흉능갭대 뇌부조경다 민소종소태 냠례 딩섭도 동규제와유 지송유 로산긴세 제제나쇼유 年底起初로 보조원의 总统 보克 남대고무치의 당진도 폐입돼 민망바위 천수도令了没到培育 弗雷塔接着能够招了记忆 中国的托给帕拉 亲戚组年龙额主哈怎么送人 托到帕拉松都哈三水面的 这段战娘的评论以及 娘们你给姐姐的 过了是被后脚一个比 吞着娘们的比准时都求了有 提领主席习近平给国学主席的 接着能的 全你比这位空白的车席 투모토차괴나왔다. 중국 토고다 냠도 계급리뷰구지배 투몽문진캐진 치둔체대 첩시태 펜순이지 섭두동왔다. 니배념계 야기동와 미주직내배대 섭두동도유. 중국계유미마투조기 토교최조뜸에니다 배리다 펜순제시를 증교로 흉룬갭대 계급하게 최조난제소 초망남수나 툰주로 흉대 덤섭체도 여지송유. 후레이 토고다 중교파라 수균 자로 스무 유받다 계급리뷰 제와대 펜순 이치다 펜순 진조 투몽 도시제기 멍시토 시간 소부식 인비 중교 토고로 치유야 토고 토고로 치유인 계급리뷰 응우중 염려나 흉룡 겨받다 팀조 레공기 깨자 쉬리다 베리 딩섭도 동화다 초만 로글레라 흉룡 겨받지 제대 토고다 중교 제와다 아프리카다 중교 제와 균제 메바라 공배조 주로 꾸디 동외 리와유 지송유 年底起初로 도교부장주조기主席福雷 남대고무치당진도폐대 민망바위천수도令了 미도표유
2: 나모 최진기 양덕인디내종 대라피규르긴 도장인디내트 단달핑계니 센시문디니 두양룸디내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린냠자리제시
1: 디글레콩내비외내주 苏的二十期组织级别结构盲部年纪马期持续中心年纪大病例年纪马期明显整形期盲天车聚集比喻他提名于你也门湖赛场界期昆尊盲天车聚来改表级别港嘴天空的女版年纪东西因喜剧不是也门湖赛场界期村村级别年纪期持续中心比喻为年纪的行呢 苏的二十期组织级别结合盟部年纪马期蒙特门去年天儿也门路局和他档案店那边本农期直接蒙博了靠托年结果级别明年给他们都当我他明年来面跟随于解决不是靠托给结果蒙天狂湖赛场级别三大的比位结果空中给干抗体苏的二十给给三里亚点儿可怜老板的游戏解决不是 胡赛场这个头痛日记开不谈所准无情提醒你两天不借去所得二十期都能直接谈他人怎么丢过吗些可追工资谈与国的话提醒那么谈起两天明年所得二十期那么谈谈考托我看居民中会特此两个人当有不是这个来过来别别你出在就说明都能启动结构制作的带来都能充满年数结果切有不谈 年度艺术在我路可能是被都农机规划制作的明白对马的大我出个人托了当有把的年续南安巴切巴达那年度艺术在中路了可能是被年龄参与都农机规划的年度艺术在中路了宋体你经过中年的帕尔的宋同居的记得三亚街的你不给这帕尔帕就应把的
3: 公司孙九年准修给人心翁对了他到位主义李曾经过南京到此领了他三点别目老师
4: 年年大吉期俺就老爸的出吉吉年年不吉期俺就六不出吉吉出吉吉期俺就出至连八七长途不便之中以母亲心思连八七米吉期这样是江浙切磋年度人民之晚年年纪点点杨晨喜所出康喜期余体明朗用我期
5: 미리카기 통지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 내서다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